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산딸기 향기가 코끝을 적시고 도마도 나무의 진한 향이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백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에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은 마냥 촉촉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 무더운 여름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랑의 변주곡을 감상하면서 여름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저는 하마탕촌 노인협회 회장 렴춘일이라고 합니다.
0: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까?
1: 우리 촌은 100여 명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촌입니다. 네. 노인들이 평균 연령은 78세로서 이분들이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선희가 부른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께서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내드립니다.

0: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을 가니 우리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라. 네,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가 봅니다. 훈수시에 거주하는 강복음 씨는 한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면서 소품 진료소유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기타 선생님, 어디 갔는가? 전화번호는 있구나. 통화는 돼 알바니? 오겠지 무슨. 각시 그 가슴 어리서 거둬. 내 한번 들어보게.
2: 주미가
1: 살아. 어찌 이랄까?
2: 살아.
1: 빨리 저기 눕히셔.
2: 예.
1: 오야. 오야.
2: 눕혀준다.
1: 오야. 숨은 있음까?
2: 숨이?
1: 예.
2: 숨은 쉰다. 그저 기절했습니다.
1: 아, 그저 기절했습니까? 뭐, 개미가 어찌입니까?
2: 예? 뭐, 어찌기누?
1: 예?
2: 아니, 빨리 뭐, 장주를 하든 뭐, 인거고.

0: 하더니 이래야 되지.
1: 네?
0: 아 그래 이사해야지 내 하겠습니까 그래?
1: 오야, 어? 난 그런 건 못한다.
0: 예?
1: 예. 오야.
0: 아, 알았습니다. 예. 자, 됐지.
1: 예. 오야, 내 돈을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0: 자, 알았습니다. 다, 빨리 장주하죠. 장주.
1: 오야, 내 이사 아닙니다.
0: 예?
1: 예.
0: 아이 뭐 전직이라며 이사복이라며 그 이사해 무게 내 이사입니까?
1: 오야 내 이제 신기해서 입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이사입니다.
0: 혹시 이사해라고?
1: 네.
0: 아 참 너무한거 어째? 아 참아 이사시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
1: 오야 나도 지금 이사 기다린 중입니다.
0: 아 그럼 이사 어디 갔습니까?
1: 나도 모르지.
0: 네? 아 이게 전화번호 있구나 뭐 아야 내 전화를 했지. 저 전화 있습니까?
1: 있습니다.
0: 아 그럼 전화를 지금 보내서 뭐라고?
1: 내 번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언니 전화 했습니다.
0: 그래게.
1: 걔한테 통하지 뭐. 걔한테 아이 봤을 때다.
0: 야, 그러면 또 치고 자꾸 치고 계속 치고 받을 때까지 쳐야지. 빨리 치죠, 빨리.
1: 아우, 빨리. 지금 친다 무슨 받겠습니까?
0: 무슨. 빨리 치죠.
1: 버셔, 내 말이 맞지?
0: 왜 거기서?
1: 어머, 저 환자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0: 에?
1: 오, 빨리 버셔. 오가 하는 사람이겠지. 오 예.
0: 예, 전화 받았습니다.
1: 어? 이사 선생님?
0: 예, 아이, 나 이 환자 쓰러져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1: 와이? 예,
0: 가족부,
1: 와이?
0: 어째?
1: 그쪽에 목소리 난다?
0: 와이?
1: 와이? 이보셔?
0: 뭐죠? 와이?
1: 와이?
0: 듣긴다?
1: 듣긴다.
0: 아이, 뭐, 그니까, 이.
1: 오야.
0: 환자 여기 의사란 말이겠구나.
1: 오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야.
0: 아 나는 의사.
1: 오야 기차다야.
0: 아 이사하면 이사라고 말할게지야.
1: 오야
0: 아이 이거 어찌가 이거.
1: 오야 내 어찌겠습니까.
0: 아, 그래 아줌마 말하죠 어찌가.
1: 오야 어째 자꾸 내가 저런 집에 이랄까. 환자는 그쪽에서 오보았지 내가 오보았습니까.
0: 아이 샤반차에 우선 거의 시작됐는데 야 이거 어찌니 이거.
1: 그래 않고 운동장에서 저리 구급차를 불러서 치료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0: 무슨 구급차? 아, 구급차 있었지. 근데 이분이 혼자 쓰러져 있는 거 아닐까?
1: 예? 네.
0: 꼬리 안에 땅 들어가게 해서 옆에 사람이 쫙 쓰러진 게 내 얻고 나온 게 구급차 다 실어가지고 내 그래 택시를 타고 왔지, 이거. 어찌가 이거.
1: 그래 말인가.
0: 아이고, 빨리 구급차 전화하죠.
1: 알았습니다.
0: 빨리 구급차 전화.
1: 번호를 몇 가?
0: 예? 구급차 요알리지 몇 하겠습니까? 120.
1: 아, 예. 120. 앞에 링스타 사이버스 될까?
0: 야 여기를 그 링스타 사이버스 된다. 빨리 치자.
1: 어, 알았어.
0: 예, 빨리.
1: 와이.
0: 통한다.
1: 예.
0: 통하나.
1: 예.
0: 됐다. 볼 보게 됐다.
1: 구급차인가?
0: 구급차. 어. 빨리 오라셔. 빨리.
1: 빨리 오라셔.
0: 예, 여기 급한 환자 있다고.
1: 영 급한다.
0: 예.
1: 예, 빨리 와시러 가셔. 질러서 온다.
0: 예. 어찌가? 어찌가? 온다가?
1: 온답다.
0: 온다. 야, 감사합니다.
1: 아유, 우리 안 무슨. 아유, 우리 안 무슨. 물 좀 마시겠습니까?
0: 예, 감사합니다. 야, 구급차 온답니다.
1: 그 머리 상티 내 써보기셔.
0: 이 뭐 이거?
1: 예.
0: 아, 예, 써보셔. 예. 이야.
1: 어떻습니까?
0: 야, 우리 죽고 배가 돌아간다. 예.
1: 오, 그렇습니까?
0: 예.
1: 현변 팁 이겨라. 연변팀 이겨라.
0: 무조건 이겨라 하지 뭐.
1: 야 근데 저 이사는 저 어제 저렇게 쓰러졌답니까?
0: 이사 그랬까?
1: 예.
0: 아줌마의 쌍반찬 볼을 못 봤습니까?
1: 이제 글쎄 하는 가습대다.
0: 봤지.
1: 예.
0: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때 그저 뒤쪽으로 그저 그저 쓰면 하나 땅한 게 그저 볼이 그저 슉슉슉슉슉슉슉 이래 돌아. 그저 산동팀이 쇽 들어. 산동팀아 뭐라 하지 않까?
1: 예.
0: 아이 와서 좀 진치다. 내 어떻게 너 볼이 쭉 지나갔네.
1: 예.
0: 야, 그래서 우리 흥분됐지. 그래서 손을 쥐고 랄랄랄랄랄랄라 나 이랬는데 뒤에서 무슨 똥하고 소리 나서 할까? 너보기 돼지 같은 양반 와다닥 대매졌어. 그래 내가 웃고 여기는 막 따라와가지고.
1: 아이 볼이 재밌었지. 어째 쓰러는 진담까?
0: 왜? 아줌마 출미하이지.
1: 출미?
0: 출미하이지.
1: 난 볼에 대해서 뚫린다.
0: 네, 그럴 줄 알았다.
1: 네.
0: 아줌마이 내 다시 보게 된다.
1: 어제?
0: 나 이제 아줌마이 영 좋았습니다. 근데 출미하이라까나 이게 부끄럽습니다, 내 아줌마.
1: 네? 무슨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0: 아줌마이. 예. 아줌마이 이게 없어. 아니 믿겠습니까? 없어. 아줌마이.

0: 됩니까?
1: 에? 이불 이제 경기 끝났는데 지금도 흥분이 막 올라가지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 웃습니다.
0: 우와, 결국 꼬리 눈을 생각해서 아주들 흥분해서 웃는단 말인가?
1: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이 정말. 야, 나 정말.
0: 뭐지, 웃음가?
1: 연배 팀 생각하면 내 정말 가슴이 막 아프면 별나네. 돈이 없어서 짜에 꾹 눌려와 있다가 이번에 우리 중소로 올라가자구먼.
0: 그렇습니까?
1: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0: 그렇지.
1: 예. 박수 라이치까 박수로. 박수 라이치까.
0: 예, 맞지. 예.
1: 우리 연변에 말하면 예. 요리 조그만 연변에서 예. 중초로 올라간다는 게 헐스까
0: 헐스. 헐치.
1: 아이 헐치 뭐.
0: 아이 헐치. 아이 헐치. 예.
1: 아스마 가나 이제 맞습니다. 아스마 나 좀 도와주자.
0: 예.
1: 자. 삼촌이 삼촌이 어서네. 아이 웃어도 되니까 얼굴은 벗어.
0: 예, 네, 부셔.
1: 예, 벗어. 네,
0: 뻘이 정말 네. 이렇게 썼습니까?
1: 그래, 예.
0: 네. 엄마, 또 온, 오야.
1: 봤었지?
0: 예.
1: 봤었지?
0: 예. 예. 예?
1: 이게 우리 연변 출미고 연변 뻘입니다, 이게.
0: 맞습니다.
1: 삼촌이, 이건 예. 내서만 삼촌 돼서 범벅이를 따라 배워야 된다. 존경합니다.
0: 예.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1: 아줌마.
0: 예. 예.
1: 나도 좀 대단합니다.
0: 예.
1: 나는 저 화룡 노가에서 왔습니다.
0: 그 뭔데서?
1: 나는 화룡 노가에서 대신을 예. 여기를 보천해가지고 왔습니다.
0: 야, 돈이 많이 들겠는데?
1: 그 돈이 무슨 뭐 올 때 300, 갈 때 300, 볼표 300, 900.
0: 엄마, 예. 그 돈이 안 아깝습니까?
1: 아깝다, 예? 네, 잠깐,
0: 예?
1: 뽀를 보려고 해? 집에 소새끼 두 마리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한 마리 더 팔릴 사이다.
0: 오야.
1: 예, 정말 다 둬야 되면 예. 내 이제 서포터 나실 거지 싹 팔아버리겠어.
0: 뭐야 그만하셔. 예. 그 집에 각시 좋아합니까?
1: 아줌마 이거 못 봤습니다.
0: 어?
1: 못 봤습니다. 질문이 예. 못 봤습니다.
0: 예.
1: 내 이 재민 봤다고 질문이 집 앞에 가서 한 달 반 있었으면 뚜껑에 야 봤었지 이거 봤었지.
0: 예예예. 예, 예.
1: 봤었지.
0: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진짜 출민다 진짜.
1: 무슨?
0: 아야 정말 대단한다. 예.
1: 무슨 어제 어야. 샤반차 시작됐어, 샤반차, 샤반차.
0: 아줌마, 그렇습니까?
1: 아줌마,
0: 예?
1: 이 선생님, 아줌마 이제 맺겠습니다. 나는 좀 샤반차 볼 올라가야 됩니다.
0: 엄마, 무슨 소리 한거 무슨, 못 간다.
1: 아이, 나 가야 된다.
0: 못 간다. 오야, 못 간다. 나 혼자 죽고 못 간다.
1: 아이, 가야.
0: 아, 그냥 부구 차 오기서는 가지 마.
1: 요원이 불렀잖아, 불렀
0: 그 새끼야, 어, 다음에 가.
1: 아, 잠깐만, 잠깐만.
0: 어, 나?
1: 아, 바지 넣자, 자꾸 맺기자, 바지 넣자.
0: 내 바지 붙기 산게 아닌데. 아, 그럼 약속하시오. 자, 어기선이 절대 아이가.
1: 아, 알았어, 알았어. 예. 약속할게. 넣어, 넣어, 넣어, 넣어. 야, 이게, 이런 길에 국자 넣지, 아직 다요, 이거. 야,
0: 아, 이거. 그 말입니다. 아, 정말. 아유, 야, 무슨, 바쁜데 또 누기 전화 꺼지, 어디.
1: 이 뽀뽀해, 나.
0: 왜? 누기 찾습니까? 왜? 우리 국자 불렀습니다.
1: 국자, 자, 자.
0: 예, 빨리 들어오셔. 예, 빨리 들어오셔.
1: 들어오셔.
0: 어느 지역 상가고? 야 기차다 야 어째 사람이 사람 말 뭐 알아듣습니까? 우리 언니는 못해.
1: 에?
0: 아,
1: 언니는 못해라.
0: 정확한 주소. 저, 아, 여기 주소 어디입니까?
1: 내 어떻게 할까? 난 농촌에서 왔지. 아줌마 연기 사람이 아닐까?
0: 나도 농촌에서 와서 모른다.
1: 야,
0: 무슨 표식 있는가고? 빨리 나가보시오. 무슨 표대 같은 게 있는가?
1: 표대?
0: 예, 빨리 나가보시오.
1: 야, 이 뻘. 저기 저 기도에 기다 막이고 비행기 막 날아다닌다.
0: 오 비행기 막 날아다닌단다.
1: 네. 어, 빨리. 1층에 상점이 있습니다. 초스.
0: 오 2층에는 초스 있단다.
1: 네. 오 온단다. 온단가.
0: 와이.
1: 온다. 왔단가.
0: 전화 끊었습니다.
1: 야 이거 어찌니 이거.
0: 어찌가.
1: 이거
0: 아, 그럼 택시 불러서 연미병원에 갈까?
1: 걔 머리 싹 끝나지 머리 싹 끝나지.
0: 그럼 어찌겠습니까? 이거 무슨 방법을 대시오? 이거 무슨 방법? 예 방법 방법.
1: 방법. 맞아. 아 방법. 아야.
0: 어제.
1: 아줌마.
0: 예.
1: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지 구멍인가.
0: 뭐이?
1: 예. 독은 독을 풀어라. 이 독국 누 하는 말 있잖아.
0: 예.
1: 있지.
0: 어 우리 촌에서 그런 예. 거 잘한다. 뭐. 예? 그 뱀에게 물렸을 때는 대수도 바르고
1: 예.
0: 어디 마치면 된사 바르면 직핍니다.
1: 옳지.
0: 예.
1: 저분이 어째 쓰러졌을까?
0: 야 연변에서 손꼽을 넣었다가서 흥분해서 쓰러졌지.
1: 옳지. 그러면 예. 또 이분이
0: 흥분시키자고?
1: 그렇지. 그렇지.
0: 아우. 그래 묻힐까? 빨리.
1: 예?
0: 꼬린다.
1: 예?
0: 꼬리를 쓴다.
1: 야, 뭐 그렇게 말하면 어찌가? 꼬리 정말 들어가야 일어나지.
0: 아. 그게 무엇인가?
1: 댄스에서 센상수 보러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꼬리 쫙 들어가면 꼬리 다 뭐 흥분돼서 깨나지 뭐. 옳지.
0: 고맙습니다.
1: 빨리 댄스 소리 높이소.
0: 알았어.
1: 그 다음 이거 쓸수.
0: 알았어.
1: 자. 자.
0: 빨리. 빨리.
1: 자. 자.
0: 예.
1: 자.
0: 예. 아 근데 꼬리 아니나 멋집니까?
1: 야 꼬리 아니나다. 우리 위대한 박찬욱 감독님 아래에서 우리는 어선 묵세했습니다. 강틀입니다. 어선 바시 다이모세했습니다. 우리. 예.
0: 바시란 게 뭡니까?
1: 바시란 게 세계에서 1등 선수입니다.
0: 예.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지. 예.
0: 아.
1: 자자자자 보셔 보셔. 예. 자 들어가. 자. 예. 야. 야야야야. 막아 막아 막아 두쳐 막아. 야. 야.
0: 야. 꼬리다. 꼬리였구만.
1: 내가 돈이 뻥아요. 꼬리다 꼬리.
0: 아빠 꼬리 났습니다. 오, 예, 꼬리 났습니다.
1: 아, 그럼 우리 팀에서 누구 꼬리였습니다.
0: 누구였는지 모르겠지. 작업 꼬리 났습니다.
1: 그랬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내가 목이 쏘디에.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예? 야, 그게 아니란데 그래니. 이거지. 나 이거지.
0: 어제 또 이람도.
1: 아, 네. 어제 탁 사서 싸동팀 무대에다 그거 이람도.
0: 어제 이람도.
1: 대대비 꼬리 먹어야 돼. 무색이 좋다고. 에이, 꼬리다 미나 지금.
0: 야. 어디서는 또 도배 같은 이상이니 내 심장이 확 뛰어나왔다가 데뷔 표 때 올고 가겠었구만.
1: 무지무지게 도토와이라고.
0: 예.
1: 아이고 난 아무리 도토와이라도 해 그래도 제 편을 나하고 응원하구만.
0: 아유 이제 내보다 더 신나게 응원 앞두구만.
1: 그거는 내 자다 불쌍 일어날 거라 잠길에 호망 소리를 안겨지
0: 무슨 자다가 이제 체육장에서 예 그 몇만 명이나 되는 관중 앞에서 어제 흥분돼서 그저 샥해서 그저 쓰러져가지고
1: 체육장에서 쇼크해서 해태닥 번졌다고?
0: 예.
1: 그만서라 좀어 내 그 연변 팀에서 산동 팀에서 초콜릿 것까지 딱 생각나고 그 뒤 때 필름이 딱 그랬었단데. 그래서 저 아줌마 예? 이렇게 나를 집에까지 모시고 왔음도.
0: 아니야.
1: 그런 것도 난 모르고 아줌마가 아무 호망 쏠라 막 쳤는데 아줌마. 아줌마, 예, 어서 이리 오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아, 이것도 무슨 사람이.
0: 빨리.
1: 야, 아줌마 모셔온 한 사람도.
0: 아이쿠마, 이 사람이 아스마이로 저 배우, 저 적자에서 모시고 왔어.
1: 야, 그럼 내 세미의 은인데.
0: 빨리 오지, 빨리 오지.
1: 가만있어, 예. 같이 들어서 같이.
0: 어이구.
1: 가만있어.
0: 이거 찜도.
1: 아줌마, 가만있어.
0: 어이구.
1: 이거 호흡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아이, 이었어. 정신 좀 차리소, 입었어.
2: 拉倒了，伊米加兰。
1: 야야야, 아유 미가람, 국이 옳다, 국이 옳아. 이장, 옳다. 아, 이제.
0: 어우야. 빨리 입어.
1: 야, 아이다, 이장, 막 자두래. 이거, 아유, 저게. 아줌마, 아이디겠소구나. 내 재간은 아이디겠소구나. 그거 빨리 고급차를 부리겠소. 내 전화기 어디가?
0: 아이,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1: 뭐라고?
0: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1: 아줌마 이 사람도 내 이 사람도.
0: 예?
1: 사람 이 사람 눈편을 고대 장난질함도.
0: 내한테 한번 기회 주셔.
1: 아줌마.
0: 예.
1: 이 환자 잘못되면 아줌마 책임 지겠습니다.
0: 한 번만 믿어 주셔. 선생님 이제 어떻게 깨났습니까?
1: 아 그게사 꼴다 해가는데 정신 버둥 새로 깨났지. 얼마나 고마.
0: 딱 그게.
1: 아줌마
0: 딱
1: 그게.
0: 예?
1: 이분 나 빨리 내한테 없이 없어.
0: 오야,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댄스를 못 깨나잽니까?
1: 어, 맞다. 에오, 이 대가 돌 둔한 거 봐라. 그래길래 체육장에 가서 봐라 했더니 번져지지. 아줌마.
0: 예.
1: 그런데 저 말 이러다가 세 번째 코리 아이 터지면 지금도.
0: 야, 꼴이 어찌 나겠습니까? 예? 우리 위대한 박태하 감독님이 지도하에서 그 어떤 강팀도 무서워하지 않은 우리 연배팀인데.
1: 그렇지.
0: 빠시란데도 막 이긴답니다.
1: 예? 빠시로?
0: 이제 댄스를 봤었지.
1: 아, 예. 와는 그저 우리 연비팀이 가서 진짜 알아다니기도만 무슨.
0: 그렇지. 거의 최후에는 지.
1: 최종공이.
0: 맞습니다. 또.
1: 김승대.
0: 그리고.
1: 유비가라.
0: 키바에는 그.
1: 지문이.
0: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민족의 선수들로 이렇게 똘똘 뭉친 환상조합이 있는데.
1: 그래.
0: 꼴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1: 말이 아니지.
0: 좌관 우리 연비팀 믿읍시다. 꼴이 무조건 날깬다.
1: 아이고.
0: 깬다.
1: 位置上，把球打到禁区内，
0: 三点防守。呀呀，
1: 골드가다 골드가다.
0: 아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골이다
1: 여다 뭐
0: 파울을 넣었으면 파울을
2: 이 사람이 골이었으면
1: 파울을 다시
2: 여다 마세 마세
1: 여러분 우리 이제 1로 이겼는데 뭐한다 옛날에 자요 옛날에 자요
3: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하는 반복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우리의 소박한 삶이 담겨져 있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안덕현 명월진에 살고 있는 방호진 씨는 무더운 여름날 숲속 강가 나무 그늘을 찾아 시원한 바람을 가슴에 담아보는 것도 여름의 행복을 만끽하는 좋은 일상이라면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덥다고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싫지만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얻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름이 더워야 가을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야 가을에 열매도 많이 거둔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리봉화 씨는 여름은 덥기 때문에 식힐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여름 피서를 하고서 고향에 다녀오른다면서 수고하시는 회사분들에게 노래 숙명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하늘이 날로 익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방처 밟고 가는 발자국 따라 정열도 희망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여러분께서는 함께 웃음 울며 고난을 견디며 달려온 가족을 향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소를 짓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가족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전해봅시다.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울림은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그럼 한여름이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된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신나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내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곡 트위스트 고고 들려드렸는데요. 아, 오늘 내용과 맞먹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첫 곡으로 미리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과자를 먹어도 새로 나온 과자 대신 익숙한 과자만 먹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도 늘 한 가지만 고른 채 절대 안 골라 먹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고 저 또한 그런데요. 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많이 알면 많이 보인다라는 뜻도 되지만 경험한 만큼만 보이게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드시는 분 계신다면 아몬드가 박힌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살짝이라도 변주를 줘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이래볼까요?

네, 신나는 노래 흔들어라는 제목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노래와 함께 조금 흔들흔들 해주셨나요? 오늘은 우린 여성 클럽 가족분의 글입니다. 바로 향기 작가님의 글인데요. 무한 힐링의 구체구 여행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유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2: 여러분들과함께또여행을떠나볼까해서향기작가님의글을준비했는데요한시간동안저와함께구체구여행을다녀오면좋을것같습니다향기작가님의글을통해서제가여러분들을구체구로모시겠습니다그럼오늘준비한작품바로만나보도록할까요무한힐링의구체구여행즐겨주시길바랍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이다. 황산에 다녀오면 산을 안 보고 구체구에 다녀오면 물을 안 본다는 일설이 있다. 그만큼 황산과 구체구는 산과 물의 영적인 대표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음을 고하는 바다. 황산은 이미 두 번이나 다녀왔으니 여한이 없고 구체구가 오랜 시간 로망으로 남아 가보고 싶은 욕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시종 불타고 있었다. 하여 작년 여름 장각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내년의 여행 목표는 꼭 구체구로 향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 벼르고 기다리고 계획을 짜고 짜던 끝에 마침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시간의 여유가 생겨 힐링의 추석맞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마음도 언영 여행지로 날아간 기분이었다. 여름 방학도 끝났고 지독하게 무더웠던 삼복철의 여운까지도 지나갔으니 사람도 적고 날씨도 선선해져 여행하기 딱 좋은 시기였다. 잔잔한 가을의 향기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우리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체구 여행이 드디어 일정에 잡혔다. 온근 아홉 달 동안 애지중지 외손녀를 돌봐주느라 고생한 엄마한테 주는 딸 사위의 추석 선물이었다. 비행기 티켓에 여행사를 찾아서 여행 코스까지 완벽하게 안배해 주었다. 때마침 매번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보석보다 소중한 우리 손녀 너무너무 예뻐요 하면서 매일 입버릇처럼 외우시던 안사돈이 손녀도 볼 겸 추석도 같이 쉴 겸 해 며칠 전 상해로 날아왔다. 하여 이번 기회에 함께 6박 7일로 꿈에도 그리던 구체구 여행길에 동반하게 됐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난데없이 갑자기 덮친 태풍 배암가 때문에 하마터면 이번 여행이 한순간에 무산될 뻔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장대비가 무섭게 내리치더니 포동과 홍교 두 비행장이 완전히 운영을 멈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튿날 오전에는 버스와 전철도 끊기고 모든 서비스업까지 정지돼 버렸다. 아불싸,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말에 호사 다마란 사자성어가 있듯이 태풍은 무사히 지나가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린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녘에 성도에 도착했다. 몸이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날 비행기를 탈 수 있어서 전반 여행 코스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됐다는 게 참 다행이었고 행운이었다. 선호 시간이나 잤는지 말았는지 새벽 5시가 되니 아침 기상 전화벨이 울렸다. 부랴부랴 일어나 잽싸게 세안을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1층에 내려가 호텔에서 마련해준 빵 두 개와 우유 한 곽을 들고 작은 차에 올랐다. 신강, 산서, 천진, 호북, 호남, 광동, 상해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여행객 22명이 한 곳에 모인 후 큰 관광버스로 바꿔 타고 6시 정각에 출발해 황룡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이드는 젊고 뚱뚱한 장족 남성이었는데 인상은 별로였지만 입담은 좋은 편이었다. 송도에서 출발해 2시간 만에 휴게소에 들려 잠깐 휴식을 취했다. 와중에 가이드의 제의에 따라 홍경천이라고 하는 서양산 액도 한 통 사서 한 병씩 마셨다. 해발 4천여 메터에서 나타날 고온 반응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단단히 했다. 또 2시간을 달려 임시 휴게소에 들려 잠깐 차에서 내려 몸을 풀었다. 마침 당지산 청자두를 파는 아줌마가 인상 좋게 먹어보라고 자두 하나를 건네주기에 먹어봤더니 맛이 참 좋았다. 5원 주고 한 근을 사서 둘이서 차에 앉아 개눈 감추듯 인침 다 먹어버렸다. 온근 6시간 동안 깊은 산속 우불구불한 산길을 달리고 달려서야 우린 아바주 장족자치조 황룡 풍경구 근처에 도착하게 됐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는데 밥맛도 채소맛도 영 말이 아니었다. 불길하곤 꼬물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밥알들과 간이 전혀 되질 않은 채소들은 정말 맛이 없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배는 고프고 오후에 또 황룡 풍경구를 구경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충 먹어두었다. 오후 1시 반이 돼 본격적으로 황룡 풍경구로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해설을 들으며 유람을 시작했다. 황룡은 식생 피벙률이 88.9%, 산림 피벙률이 65.8%인 천연 식물 자원의 녹색 보물 창고다. 황룡 삼림의 해발 고도가 1700에서 3800m고 2700여 종의 고등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그중 공동, 티베트 장단, 독산란, 도겹초, 벼렵초 등은 국가 중점 보호 종이다. 우리는 15분간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500m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눈앞이 확 트이는 광장처럼 넓고 평탄한 망룡평 전망대가 나타났다. 가슴이 뻥 뚫리고 온몸이 전율을 느끼는 기분이었다. 망룡평은 해발 3530m로 황룡구 관광지에서 가장 넓은 전망대로서 황룡구와 눈 덮인 산등성이를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 수많은 높은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있고 산속 푸른 숲에는 쭉쭉 뻗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고개를 숙이니 발밑으로 움직이는 구름과 안개가 보였다. 천겹의 푸른 물이 한눈에 들어오고 용이 날아다니고 봉황새가 춤을 출 듯한 경치를 보여준다는 바로 그 망령평에 내가 지금 서 있었다. 이토록 황홀한 경치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기분이 무한정 업이 되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전설에 나오는 선녀처럼 구름 타고 훨훨훨 날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요리조리 각도를 맞추면서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우아한 자태로 부동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이어서 더보로 원시 삼림구역을 지나 현란한 오색늪과 황색 개화 지질로 인해 형성된 온통 황토색으로 물들여진 황토색 폭포, 하천, 호수, 겨울 등 다양한 황토색 물 진풍경을 원없이 구경했다. 저녁 6시가 돼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관광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 달려서 구체구 풍경구 아랫마을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하고 주숙도 그곳에서 하게 됐다. 이튿날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예쁜 장족 여성가에 대해 안내하에 동장족 집거구역에 들어가 이곳 장족의 일상생활, 교육상황과 문화생활 등 다 분야의 탐방을 진행했다. 탐방이 끝나자 곧바로 관광버스에 앉아 반시간가량 달려서 그토록 갈망하던 구체구 유람지에 도착하게 됐다. 점심 식사는 차별로 챙겨라 해서 우린 빵, 과자, 우유, 과일 등을 준비해 갔다. 풍경구로 들어가는 길목에 촌민들이 방금 과수나무에서 따온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팔고 있었다. 다들 가이드를 따라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와중에 우리 둘은 뒤에 가만히 따라가다가 몰래 멈춰서서 빨갛고 사각사각하고 달콤한 당지산 자두를 10원 주고 서근을 사서 냠냠냠 먹으며 잽싼 걸음을 다그쳐 앞서간 친구들을 인침 따라잡았다. 천고 마비의 계절에 알맞게 하늘은 높고 푸르고 청청했다. 흰 구름이 두둥실 하늘 중천에 예쁘게 걸려있었다.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솝씨 23도. 시원하면서도 따뜻해서 체감 온도가 기분 좋게 딱 좋았다. 반팔과 얇은 긴 바지가 안성맞춤이었다. 마음은 언영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 금방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구자형의 독특한 설계로 된 구체구 간판이 눈앞에 확 안겨왔다. 나는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다독이며 구체구 정문을 배경으로 폼을 잡아 사진도 멋지게 찍어두었다. 추석 연휴라서 사람들로 붐불까 봐 두려웠는데 예상외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인층 유람차에 올라 유람지로 씽씽 달렸다. 14km를 달려 러이팅 똥이란 곳에 도착한 후 좌우로 풍경구가 갈라지는데 우린 가이드가 알려준 대로 오른쪽 원시 삼림 방향으로 달리는 차에 몸을 맡겼다. 또 17km를 달려 견주캐에서 내려 지도를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견주캐, 웅묘해, 오화해, 진수탄, 노르랑, 서우해,
호랑해, 숙정폭포 등 한 곳 한 곳을 빠짐없이 체크하며 느긋하게 자리를 옮겨가며 구경을 했다. 여행 솔로가 과학적이고 체계 있고 질서 있게 잘 짜여 있었다. 풍경구마다 정류소가 있고 교통 안전성을 고려해 지하 도로를 거쳐 정류소로 가게끔 정류소마다 지하 통로가 개척돼 있었다. 유람차가 2분에 한 번씩 수시로 여행객들을 다음 유람지로 실어다 주기에 여행이 편리하고 체력 소모가 적어서 신나고 유쾌한 관광의 맛을 한껏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눈이 닿는 곳마다 절승 경계와 명천이라 감탄사가 총알 마냥 연신 튀어나왔다. 취하도록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정말 격동되고 감동을 모고 닐리리야 하며 노래가 절로 나오고 몸도 저도 몰래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눈이 호강하다 못해 시를 정도였고 몸도 마음도 자연과 하나가 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황홀하게 멋진 화면들을 사진에 담느라 카메라를 찰칵찰칵 쉴 틈 없이 누른 탓에 배터리가 싹 나가버렸다. 찍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걸음을 옮길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작년 초가을에 자가용으로 내 몽골 걸친 초원을 달릴 때 일망무지한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감탄을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구체구 여행에서의 감탄사는 최고 기록을 돌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구체구는 사천성 아바장족 자치주 구체구현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장강숙의 가릉강 원천지의 한 갈래 골짜기인데 해발이 1996에서 4764m이며 9개 장족촌체의 존재로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한다. 총 면적은 6만여 평방미터고 세 갈래의 주체 골짜기가 Y자형으로 분포됐고 총 길이가 60여 킬로미터에 달한다. 물은 구체구의 령물로서 호수, 샘물, 하천, 폭포가 108개의 해자를 하늘채로 이어놓아 물이 하늘에서 헤엄치고 새가 물속에서 날고 나무가 물속에서 자라고 물이 삼림 속에서 흐른다는 신기한 경관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다. 구체구는 원시적인 생태 환경과 한 점도 오염되지 않은 청신한 공기와 설산 삼림 호수로 신기하게 묘하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이뤄 인간 세상의 선경, 동화 세계라 불리운다. 구체구는 전국 중점 풍경 명승구이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생물권 보호구로 선정된 유람성지다. 물속에는 200여 종류의 해조와 광물질이 저장돼 있다. 이번 여행에서 구경한 것이 바로 세갈래의 주체 골짜기 가운데서 Y자형에서 삐침선으로 된 총 길이가 17km 되는 일직구 골짜기였다. 구체구의 전반 경치가 모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예쁘기 그지없지만 굳이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진주탄 폭포와 오화해라 해야겠다. 구체구 풍경구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열몇 개나 되고 몇십 개나 되는 호수와 호수 군체들이 있다. 예쁜 소녀인 양 잔잔하고 조용하게 흐르는 견죽해 폭포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폭넓게 소리치며 흘러내리는 노르랑 폭포도 좋다. 하지만 나의 심금을 깊이 올린 건 진주탄 폭포였다. 바로 어린 동년 시절 우리들이 그리도 열광적으로 사랑했던 드라마 서유기의 시작 첫 장면인 손오공 당승 저팔계와 사성이 천죽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진주탄 폭포 아래서 쉬는 장면을 찍었던 곳이다. 진주탄 폭포는 말 그대로 하얀 진주가 폭탄처럼 하늘에서 내리치는 듯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너비가 162.5m, 높이 21m, 제일 큰 락차가 40m가 되는 진주탄 폭포는 마치 탈에 치는 물줄기가 마구 덮쳐오는 듯 폭포 밑에 서 있느라면 튕겨나오는 물방울들이 기약 없이 머리에, 얼굴에, 전신에 시원히 내려앉아 부드러운 물 마사지를 해주는 듯 기분이 무지 상쾌하고 폐부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촤르르 촤르륵 하며 사품치며 흘러내리는 폭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자신이 신선이 된 것 같고 길고 흰 수염 방망이를 휘휘 저으며 폭포 위를 또 구름 위를 쉥쉥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게 된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함성과 웃음과 즐거움이 아름다운 조국 산천과 위대한 자연에 대한 경의감 그리고 평화 성세 시대에 살고 있는 긍지감으로 무진장 번져간다. 구체구의 폭포들은 각자 자신의 매력을 뽐내며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늘과 닿은 듯 높은 곳에서 거세차게 내리치는 폭포들을 바라볼 때면 천하 절경을 한 몸에 얼싸하는 기분이다. 낮지만 졸졸졸 부드럽고 조용하게 내려오는 폭포를 바라볼 때면 세월이 안온하고 아름답다는 점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게 된다. 황홀하다 못해 신비롭고 명성을 가득 품은 듯한 비춧빛 하천과 호수를 바라볼 때면 신화세계에 온 듯 하늘 구름을 가로타고 비파를 치며 너울너울 춤을 추는 선녀가 된 듯한 기분이다. 구체구의 정화라고 꼽히는 오화해는 동일구역의 수역에서 노란색, 녹차색, 짙은 청색, 남색과 자주색, 오렌지색 등 여러 가지 물빛을 연출하는 황홀하고 신비한 호수다. 산골짜기로 비쳐드는 햇살에 산과 물과 햇살이 조화를 이루어 오색 찬란한 황홀경을 인류에게 선물하는 대자연이 성스럽고 신비스러웠다. 보고 또 봐도 아름답고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그냥 자리에 서서 예쁜 선녀로 변신해 물의 전기를 한 몸에 품어안고 이곳 경치를 한없이 구경하며 정착해 살고 싶었다. 옹근 7시간을 걷고 유람차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쉼없이 구경을 했는데도 지칠 줄을 몰랐다. 구경하는 내내 마음은 시종 들떠 있었다. 보고 또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구체구의 선경 같은 수려한 풍경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녹여버렸다. 기분이 하늘로 둥둥 떠나가는 듯 유쾌하고 신이 나서 자제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토록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오늘에 감사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조국 산천에 감사하며 장장 7시간의 유람을 마치고 아쉬운 걸음으로 출발했다.

불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자두를 9근이나 더 샀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맛있는 자두를 맛보여 주고 싶어서였다. 슈퍼에서 몇십 원에 한 근씩 하는 섬매를 이곳에선 한 근에 5원밖에 안 한다. 그것도 크기가 자두의 두 배나 되고 너무 잘 익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군침이 슬슬 도는 섬매를 단돈 5원으로 살 수 있다니 공짜로 얻은 것만 같아 5근이나 샀다. 싱싱하고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복숭아, 배, 귤 등 과일도 모두 10원에 서근으로 팔기에 우린 두 손 가득 무겁게 사들고 차에 올랐다. 구체구 사람들의 인심이 참 호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됐다. 보통 풍경구에서 파는 물건들은 값이 비싼 게 정상인데 이곳에선 정말 싸게 팔아 조금은 리해가 안 갔다. 산에서 내려온 우리 일행은 웃고 떠들고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야단법석이면서 저녁 먹으러 떠났다. 한 시간가량 달려 규모가 아주 큰 장족 식당에 들려서 먹게 됐다. 장족 특색의 모우 샤브샤브가 오늘 저녁의 주요 메뉴였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식당 주인과 일꾼들이 정중히 줄을 서서 열렬한 박수갈채로 우리를 맞아줬다. 노란 하다를 우리 목에 친절하게 걸어줬다. 상에 앉자마자 장민족의 오락이 시작됐다. 장족 청년 남녀 가수들의 노래와 춤으로 장족 특색의 노래판과 춤판을 벌려 푸짐한 저녁 밥상에 흥을 고조로 이끌어 갔다. 보리술도 마시고 모우 고기도 맛보면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끝낸 후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가 횃불 잔치도 했다. 손에 손잡고 장족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장족 춤을 따라 춤추며 빙빙 돌아가며 신나게 놀았다. 모두들 흥분에 젖어 땀에 젖어 웃음에 젖어 희열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신나는 춤판이 끝나자 우린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아미산으로 고고고 달려갔다. 이번 여행은 참으로 몸과 마음이 무한 힐링이 됐고 치유를 받은 뜻깊고 만족스러운 추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구체구의 사계절 부동한 경치를 모두 구경하고 싶은 욕망마저 생겼다.

네, 어떻게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향기님 덕분에 저 또한 여행을 다녀온 그런 느낌인데요. 향기님이 다녀오신 구체구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구는 첫 만남부터 숨막히게 아름답다고 하죠. 향기님 덕분에 구체구가 선사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구체구는 정말 일생에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풍경, 그리고 또 푸른빛 호수와 장엄한 폭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걸작. 그렇지만 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발끝에 닿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움직여준 마음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향기님의 글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딘가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한테 오늘 이 순간이 작은 나침반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정말 빨리 흐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진정하세요 또는 이쪽으로 오세요 같은 명령을 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는다. 잘 될 거예요. 제게 말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묻거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편이 좋다.

네. 화낸 사람에게 대뜸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면 진정은커녕 화를 더 나게 만듭니다. 상대의 형편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걸으려면 먼저 묻는 것이 좋겠죠. 괜찮아요? 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다쳤던 마음을 열고 털어놓게 하는 것에서부터 소통과 힐링은 시작됩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박은주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86세 고령인 할머니는 4년간 지매에 시달려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점차 애기로 변해갔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위풍당당한 교원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길거리에 나가면 한달음에 달려와 최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할머니의 제자들이 많았다. 그때 나는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할머니가 우르르 보였고 할머니를 우상으로 삼았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 누구던가 나를 아시오? 라고 하면서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다. 교원이었던 할머니의 덕분에 나는 유치원 때부터 벌써 길거리의 우리글 간판을 술술 읽을 수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린 내가 막힘없이 우리글을 읽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여름 고맹이가 글을 술술 읽을 수 있다니. 그럴 때마다 나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퇴직 후 한국으로 돈벌러 갔다가 내가 소학교 4학년 때 돌아왔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꼭꼭 나에게 옛날 옛적 이야기 중에 전래 동화를 한 편씩 읽어줬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좀 핀다 하던 시절에 아직도 옛날 이야기의 서두가 기억에 생생하다. 할머니가 매일 책을 읽어준 덕분에 나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글짓기도 쉽게 할 수 있었다.

독서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언제 어디서든 틈만 나면 책 읽기를 즐겼다. 할머니는 지매를 앓기 전까지만 해도 로년 세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다.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나도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 대물림으로 유치원생인 딸에도 지금 매일 독서 삼매경에 흠뻑 빠져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저 할머니가 고마울 따름이다.

어린 시절 내 사진을 보면 전부 짧은 머리를 한 모습이다. 할머니가 머리를 기르는 것을 질색하면서 머리가 길면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소학 시절에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가면 집에 아들애가 똘망똘망하네요 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다. 그러면 엄마는 딸이에요. 머리가 짧아서 남자애처럼 보일 뿐이에요. 라고 황급히 해석을 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예쁘게 머리를 메고 다니는 다른 여자애들이 무척 부러웠던지라 남자애로 오해받을 때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이라면 거역하는 법이 없었던 나는 드디어 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 머리를 좀 깎으렴. 키가 안 큰다니까. 할머니는 내 긴 머리가 눈에 거슬려 입이 닳도록 설득했지만 나는 추호의 동요도 없었다. 그런데 소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할머니가 강제 조치를 취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내가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가위로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순간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나는 눈물도 마르지 않은 채 등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아 키가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내가 갓 저중에 입학했던 지난 세기 90년대 출국 포밀자 엄마는 외국으로 돈벌이를 떠났다. 그 무렵 사춘기에 접어든 나는 쩍 가면 할머니와 어쩌면서 공부에 등한하고 가출을 일삼았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던 내가 반항하러 돌변하자 할머니는 때론 인내심 있게 일러주고 때론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줬다. 할머니의 당근과 채찍 전략 덕분에 나는 사춘기를 무난히 넘기고 거중에 붙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선재주가 뛰어났다. 엄마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는 나에게 원피스를 선수 만들어줬다. 처음에는 시장에 예쁜 치마들이 많은데 옛날도 아니고 만든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란 말인가 라는 삐딱한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원피스를 입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믿고 한 번만 입어보거라.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다 곱다고 할 거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가 만들어준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내 걱정과 달리 친구들이 너도 나도 원피스가 이쁘다고 부러워하면서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으쓱해 하면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라고 자랑스럽게 알려졌다. 그 뒤로 나는 늘 할머니한테 원피스를 만들어 달라고 전라댔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박은주님의 작품 애기 할머니의 변함없는 선녀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도 일품이었다. 할머니는 아침밥을 잘 먹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서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영양만점 아침밥을 차려주는가 하면 해마다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면 모양이 이쁘고 맛도 좋은 이색적인 도시락을 싸줬다. 할머니는 엄마의 목까지 감당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셨다.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더듬어 보니 가물가물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콧등이 시큰해난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 그 소식을 접한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 무렵 할머니는 기억이 깜빡깜빡해 식사를 하고도 금방 잊고 다시 밥을 차려달라고 했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가도 여긴 어디야? 빨리 집에 가자 라며 어린애처럼 전라대고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에 떨곤 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을 만큼 심해졌다. 올해 음력설에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다행히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증손 여인 내 딸애를 알아보고 아이고 우리 아림이 이렇게 컸구나. 왕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하며 딸애를 끌어안았다. 헌데 몇 분도 안 돼 다시 정신이 흐릿해져서 증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얘는 누구야? 여기는 또 어디지? 아, 이제 날도 어두워졌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라며 아버지에게 전라댔다. 딸애가 사탕을 먹으면 왜 자기는 안 주느냐고 심술을 부리기도 했다. 이럴 때 보면 영락 없이 애기가 된 할머니다. 할머니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토마토를 좋아한다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내게 토마토를 사준다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시장에 가서 토마토를 사와서 집에 토마토가 넘쳐날 정도로 쌓였던 적도 있다. 정신이 흐릿해져도 이 손녀에 대한 사랑만은 또렷한 할머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좋은 옷을 사입히면서도 정작 할머니한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드리는 일이 매우 드물다. 그런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 부모님한테서 내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우리 은주는 언제 온다 했던가? 라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물어보면서 나를 두려고 용돈을 준비해 둔단다. 내가 도착하면 우리 손녀 왔구나. 언제 왔니? 연기를 했던가? 하면서 환하게 반겨준다. 기억이 흐릿해져 내가 연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해도 한눈에 나를 알아본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낀다. 내가 연길로 돌아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청리에서 힘겹게 계단을 내려와 나를 바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토록 이 손녀를 그리워하고 반가워하면서도 치매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하는 지금 어디에서 출근한다 했던가? 연길에 있다고 했던가? 라는 똑같은 질문에 그만 화를 내버린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죄책감에 몹둘 바를 모르겠다.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추억조차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높은 계단도 단숨에 오른 애를 만지 몸이 건강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이렇게라도 자아위안을 해본다. 가끔씩 생각나지 않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면서도 나에 대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는 할머니에게

이 글을 바치련다. 할머니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해 이 글을 읽으면서 나와의 추억여행에 빠져들어 행복해 할 것이라 믿음하지 않는다.

애기 할머니의 변함없는 선녀사랑, 박은조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那叫我怎么办？话也说出去收不回来了。秦琼只有厚着脸皮向王老好道歉，把这个真情就如实地说了。顿时王老好那脸上的模样就变了。我二爷，这闹了半天您有没钱您自己都不知道，哈哈哈。那您说我这钱怎么办呢？这掌柜的，你呢先晚花几天，这个钱保证还不了，新官上任之后还得给我100银子。比如说这份黄了，我朋友肯定来，还你这点钱也不成问题，你看怎么样？啊，好好，那我跟别人先拆对拆对。不过二爷您说话可得有准啊，我这小买卖可赔不起，那是自然。到了第二天，这掌柜的变样了。原来秦琼8个菜4壶酒，一日3餐，后来这王老好给变了，一顿4个菜2壶酒，一日变成2餐。又过了几天又变样了，一顿饭2菜1壶酒，又过几天又变了。告诉秦琼，小店本小利薄，没钱买肉，您吃点素的吧，这酒干脆您也免了。又把秦琼臊得满脸通红，心说贤弟呀，你怎么还不来？你要再不来，活活的把玉兄给难死。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의류 위탁 가공 산업이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은 바로 표준과 품질입니다. 흑룡강 최대 의류 기업인 삼특방직 의류산업그룹은 한땀 한땀 의류를 봉제하는 정성으로 해외 수출의 길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일본 대형 의류 브랜드 무역대표 코이즈미가 도쿄에서 해륜 시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간 삼특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원자재 위탁 가공을 맡아 디자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번에 코이즈미 대표는 공동 개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기능성 원단 신제품을 개발하고 초도 물량 10만 벌의 주문을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가 역으로 중국 현지까지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이 길을 삼특회사는 13년간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개척해왔습니다. 삼특회사는 본토 기업이 아니라 대련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2013년 연해 지역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업계 경쟁사들이 잇따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겼습니다. 삼특회사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이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가며 이 기업은 의외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고향인 흑룡강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해류는 지리적으로 다소 외진 곳이었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지 심사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됐으며 산업단지 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인력 채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됐습니다. 해외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술력이 필수였습니다. 첫 일본 시험 주문 당시 상대방은 품질을 불신해 검사원이 촬영 장비를 들고 생산 라인에 상주하며 원단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했습니다. 삼특회사의 임직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카메라를 마주하며 한 땀 한 땀 정밀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600여 가지 공정을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한 끝에 첫 물량을 무사히 납품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측 검사원은 철수했지만 주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해외 수출 통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탁 가공이 타인의 선박을 빌려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라면 고향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계기로 삼특회사는 스스로 선박을 건조해 더 멀리 항행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습니다. 지난해 할빈 동계 아시안게임 공식 협찬 업체로서 삼특회사는 방한용 의류 6만여 벌을 제공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자원봉사자 조끼 하나가 오히려 기업의 최고 홍보 수단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공장의 맞은편에는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의 구스다운 제품 스마트 공장이 건립됐습니다. 삼특회사는 더 이상 타사의 디자인에 따라 임가공을 하는 기업이 아닌 자사 브랜드인 삼특폭발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올 상반기 기업 수출액은 이미 1,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연간 1억 5천만 원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7.7사변 89주년 기념일을 맞아 우리 성 각지에서는 지역의 홍색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쌍압산시 지편현에서는 지역 소학생과 중학생들이 홍련촌 홍색기업관을 찾아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항일전쟁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혁명 유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당시 동북 항일 영군 장병들의 치열한 항전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호림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지 기념공원에서는 지역 간부와 주민, 학생들이 함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중국 침략 일본군 호두 요새 박물관을 찾아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몰입형 현장 학습을 진행하며 호림 지역 항일 영웅들의 투쟁사를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깊이 있는 애국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전장에 설립한 전문적인 화학 부대로 치치 아래 주둔하면서 주로 신경성, 밀안성, 질식성, 자극성, 독극물 제재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5.16 부대 인원은 총 505명입니다. 이 신상 신고서에는 해당 부대 대원들의 개인 기본 정보, 군사 전직 경력, 귀국 및 복무 해제 전 활동 이력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총 108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관동군 화학부 신상 신고서는 인사 이동 및 배치의 측면에서 일본군 생화학 부대의 공동 범죄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기존 연구와 종합해 볼 때 일본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 설립한 731 부대, 516 부대, 100 부대가 완벽한 생화학전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흑룡강성 무원시 동극각에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든 채 중국 최동단에서 떠오르는 첫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동극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어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담수어 거래시장 중 하나인 동극어시장은 무원시를 대표하는 소비 명소이자 접경 지역의 어로 수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곳의 신선한 민물고기가 현장 판매를 넘어 전국으로 流통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 리춘현은 예전에는 단골 손님과 도매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면서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며 라이브 커머스도 병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매출은 수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원에서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 사슬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접경 소도시의 특색 있는 자원도 다양한 소비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진 조길 허저족촌에는 우수리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강변 마을 곳곳에는 전통 민박과 어촌 체험 시설이 자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유휴 농가를 활용해 특색 있는 허저족 민박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리강 어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전통 어로 생활을 온라인 소비 시나리오로 확장하고 수공 예품의 판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리강을 따라 펼쳐지는 것은 어로 문화와 민속 풍경만이 아닙니다. 흑칼자 섬진에는 280헥타르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기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기지인 이곳은 지역 농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재배지에 물을 채워 크랜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수확 풍경을 감상하고 물속에 들어가 직접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과 체험, 화제성을 두루 갖춘 이 특색 프로그램은 마펑과의 2026 중국문화관광 신규 체험 보고서 앞 100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원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원 67만 4,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관광 매출은 8억 400만 원으로 23.12% 늘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9번째 시간입니다.

0: 오늘은 장날이었으나 길에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산골의 장은 보잘것 없이 작았다. 왕관장에서 제일 가까운 풍가장을 다녀오자 해도 차를 끌고 큰 길로 가면 30여리 길을 걸어야 하고 산발을 타고 가도 20여리는 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길을 다그쳐서 점심때가 다가오는 지금은 길에 행인이 거의 없었다. 산등성이 하나를 토파오른 수연은 길가의 큰 바위 틈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을 보자 꾸리미를 한쪽에 내려놓고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요둥큼 퍼마셨다. 가슴이 한결 상쾌하여졌다. 그는 일어나서 입을 쓱 문지르며 천길일까 만길일까 아득한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순간에 그는 한 가닥의 눈부신 광선에 눈길이 쏠렸다. 내려다보니 길가의 바위 뒤에 숨어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들이 손에 든 비수와 도끼가 햇빛을 받아 강렬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수연은 택뜸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장탄하고 꾸리미를 들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고 나서 가파로운 산비탈을 따라 소나무와 가시덤불에 몸을 숨기며 가벼운 걸음으로 재빨리 앞질러 갔다. 두 놈에게 불의의 기습을 가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얼마쯤 걸어가던 그는 우뚝 멈춰섰다. 그 두 놈은 벌써 행동을 시작하였다. 산 아래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깨에 돈주머니를 메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느릿느릿 걷고 있었으나 한 발 두 발 그 큰 바위에로 다가왔다. 수연이는 긴장해졌다. 그에게는 두 놈을 앞질러 갈 겨를이 없었다. 이제 조금만 늦는다면 그 길손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1: 서라!
0: 수연은 그 두 놈이 길 걷는 사람을 덮치려는 것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번개같이 달려나갔다. 외침 소리에 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멍해졌다. 그러나 숨어있던 두 놈은 사태를 재빨리 깨닫고 행인의 곁으로 빠져 건너 산꼭대기로 달아났다. 수연은 길손을 맞힐까봐 총을 인차 쏘지 못하였다. 그가 달려가서 방아쇠를 당겼을 때는 뺑소니 치는 놈들을 맞출 수 없었다. 풀과 나무들이 너무 빼곡하였을 뿐 아니라 권총의 사격거리도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뒤를 한참 쫓았으나 깊은 산속이라 놈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추격해봐야 헛수고인 줄 알고 그만 돌아서 오다가 그 행인과 마주쳤다.
1: 장수 아저씨!
2: 아니, 수연이구나.
0: 그들은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수연이는 땀을 씻으며 물었다.
1: 아이 참, 다 잡은 걸 놓쳤네. 아저씨는 어디 가요?
2: 장 보러 간다. 수연아, 그놈들은 길에서 노약질하는 강도놈들이지. 정말 아짜아짜했군. 내게 몇 푼 있다고.
0: 왕장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어정쩡해서 말하였다.
1: 길가에 강도라고요? 아저씨, 왜 이렇게 늦어서 장에 가요?
2: 원래는 오늘 안 가기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물건을 좀 사오라고 하더군. 수연아, 넌 어딜 가나? 집에?
1: 예.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요.
0: 왕장세는 방금 진정을 한 가슴이 다시 그 무엇에 갑자기 놀란 듯 수연의 말허리를 툭 잘랐다.
2: 수연아,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난 빨리 가야 해.
1: 아저씨, 저녁에 돌아올 때 조심해야 돼요.
0: 수연은 큰 소리로 당부하였다. 그러나 왕장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못마땅스러운 감정과 안타까운 생각이 떠올라 발걸음을 늦추며 얼마 전에 있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놈들이 전번에 피로 왕관장을 물들인 사건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었다. 어떻게 그렇듯 계획적으로 병기 공장을 찾으러 왔으며 불의의 토벌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마을에 놈들의 간첩이 박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구에서는 류구장과 부녀구국회 지도원 오건이를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놈들에게 체포된 간부들은 모두 살해당하였고 참의원 왕관진은 영영불굴하게 싸웠다. 군중들은 그가 왕죽에게 맞아 까무러친 것과 그 뒤에 머리가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얻어맞고도 기회를 엿보아 놈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의 집도 몇 칸이나 놈들이 불태워버렸다.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분홍 성분을 가진 한 괴뢰군 가석이었다. 하지만 이 집 사람들은 비록 완고하나 누구도 그 괴뢰군이 집에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 두 여인이 몇 살 안 되는 어린애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그 집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류구장은 구에 돌아간 후 오건이를 남겨두고 계속 정황을 료해하며 사업을 밀고 나가도록 하였다. 마을에서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왕간지의 아내가 머슴꾼과 사통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다 격분하였다. 성미가 급한 서너 명의 간부들은 즉시 회의를 열고 투쟁을 벌리자고 하였다. 오건이는 이 소문이 너무나도 갑작스레 떠돌고 손에 잡힌 증거도 없으며 또한 왕간지는 개명한 신사이고 행리 어머니는 사상이 고루한 사람으로서 문박 출입도 매우 적게 하는데 만약 잘못 투쟁하여 의외의 일이라도 생기면 이를 더욱 그르칠 것 같아서 간부들을 설복하여 계속 조사 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이 사실을 구에 보고하였다. 구에서는 자세히 토론하였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매우 괴이하게 느껴졌다. 왕장쇠는 왕간지 집의 오랜 모습으로서 만약 행리 어머니와 부정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맺어진 것이지 절대로 왕간지가 돌아온 후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왕간지가 돌아온 뒤 그들은 더욱 조심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전에는 모르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작스레 알았을까? 어떻게 되어 간첩의 활동을 조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이런 소문이 새 나왔을까?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라쿠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구원하였는가? 도대체 진정 그들이 부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목적으로 하여 그들을 모함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그 문제를 일시에 밝혀낼 수는 없었다. 오건이가 며칠 더 나

0: 남아서 료해하였으나 끝내 진상을 까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구에서는 풍수연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연은 마을에 돌아온 후 오건이를 찾아 실정을 알아보고 곧 왕간진의 집에 가서 행리 어머니의 기색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행리 어머니는 아궁 앞 작은 골상에 우두커니 앉아서 손에 든 부지깽이로 바닥을 뜻없이 긋고 있었다. 아궁이의 불이 밖으로 번져 나왔으나 그는 짚을 밀어 넣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날름거리는 불길은 누렇게 여유어 두 벌이 움푹 꺼진 그의 얼굴과 거멓게 된 눈화학을 비춰주었다. 그는 눈썹을 모으고 까딱 안 하다가 한참 만에야 몸을 약간 움직거리더니 한숨을 헐어내쉬며 짚을 아궁이에 밀어놓고는 다시 멍청해 있는다. 자기와 장신은 동정과 사랑 그리고 현실에서 얻은 고무와 감동을 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생명의 위험도 무릅써서 어머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일이 지나간 뒤 겁이 더럭 났다. 왕간지는 외놈들과 짜고 영국을 놀아 자신의 죄상을 숨겼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굳센 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행리 어머니는 갈수록 자기들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독사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만약 왕간지가 그와 왕장세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아는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뜻밖에도 왕간지는 이 일을 그닥 중요시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1: 좋아.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사람 목숨 하나 건져서 공을 세웠으니 해제 가서 실토할 수 있겠구나.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일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 일을 간부들에게 고아바치려구나.
2: 아니, 나리.
0: 다만 낯색을 휙 변하며 이를 갈며 다시 말했다.
1: 꿈꾸지 마라. 공산당은 늙은 로파를 하나 구했다고 너희들을 용서해주지 않아. 매국노는 모서리 생매상이야. 우리 형의 끝장을 봤지.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말만 하면 내 이 왕간지의 머리도 떨어지지만 너희들도 이 세상에 더 살아있지 못해. 그리고 이 왕간지는 팔로군의 안중에 있는 사람이야. 현 참의원이란 말이야. 너희들 그 주제에 날 물어넣을 만할까? 쉽지 않을걸? 하지만 너희들의 관계는...
0: 그는 알릴 듯 말 듯한 행리 어머니의 임신한 몸을 힐끗 쏘아보았다.
1: 그들이 아는 날엔 욕을 안 하고 침을 안 뱉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어?
0: 왕간지는 겁에 질린 낯색을 보고는 말투를 바꾸었다.
1: 걱정할 건 없다.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는 안 해. 생각해봐라. 내가 어느 점에서 너희들을 잘못 대했나? 난 뭘 시키려고도 생각지 않아. 너희들이 좋다면야 우리는 호상 간섭함이 없이 지내면 되지. 난 이전부터 밖에 나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집은 가지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어. 그러니 이 모든 재산이 몽땅 너희들 것이 아니냐. 사람은 한평생에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매국노의 죄명을 쓰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때에는 공포에 질려 우들우들 떨며 몸을 옹성그렸다. 생명선은 다시 그들의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조여졌다. 그들은 대본에 당황실색하여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조금이라도 손을 늦출 겸을 못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깨끗한 애정관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손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며 자기들의 진지한 사랑이 모욕을 받지 않게끔 해야 하였다. 사랑을 보존하기 위하여 왕장세는 왕간지의 꼬임수에 빠져 매국노 왕간지를 위해 편지를 전하고 접선하였다. 그는 갈수록 더욱 깊은 구렁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마음속 깊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별다른 수가 없어 오직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이의 어머니를 위하여 양심을 속이고 살아갔다. 행리 어머니의 고통은 왕장세보다 갑절 더 참혹하였다. 그는 왕장세가 매국노를 위해 편지를 전한 것을 하여 장세와 똑같이 양심의 가책과 회오 속에 못에게였을 뿐 아니라 또한 장세를 위하여 궁선이에게 롱락까지 당하여 그 자신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에게 바친 티없는 사랑과 여성의 깨끗한 정조가 산산조각나 버렸다. 이것은 그로하여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무거운 죄책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모두 장세와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바로 이렇게 그들들은 한 곳에 꼭 얽매여 서로의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애정관계는 이미 그들의 생명과 융합되었다. 그들은 처음엔 이렇게 남모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음침한 그 속에서 리성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 언제나 놈들에게 피살된 사람들의 피투성이 된 시체가 눈앞에 삼삼거려 전신에 소름이 끼쳤고 갈수록 왕간지가 한 마리 승냥여와도 같이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마치 온순한 양을 노리듯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행리 어머니는 왕간지의 눈을 피하여 덕강인의 집으로 드나들며 어머니에게 아리숭한 질문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담이 작고 공포에 질린 탓으로 물음을 두리뭉실하게 하여 어머니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의 속마음을 눈치채지도 못하였으며 행리 어머니 자신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고통 속에서 뛰쳐나갈 용기가 날로 강하여졌다. 바로 이때 왕간지의 새로운 흉계가 꾸며졌다.

드라마 숨바귀꽃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산딸기 향기가 코끝을 적시고 도마도 나무의 진한 향이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백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에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은 마냥 촉촉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 무더운 여름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랑의 변주곡을 감상하면서 여름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저는 하마탕촌 노인협회 회장 렴춘일이라고 합니다.
0: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까?
1: 우리 촌은 100여 명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촌입니다. 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8세로서 이분들이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선희가 부른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께서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내드립니다.

0: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을 가니 우리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라. 네,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가 봅니다. 혼수시에 거주하는 강복음 씨는 한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면서 소품 진료소유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기타 선생님, 어디 갔는가? 전화번호는 있구나. 통하는 데 알바니? 오겠지 무슨. 각시 그 가슴 어리서 거도 내 한번 들어보게.
2: 아, 주미가! 주미가! 주미가! 주미가! 사람,
1: 어머! 사람, 어찌랄까?
2: 사람 살려.
1: 빨리 저기 눕히셔.
2: 예.
1: 오야. 오야.
2: 눕혔습니다.
1: 오야. 숨은 있습니까?
2: 숨이?
1: 예.
2: 예. 숨은 쉽니다. 그래서 기절했습니다.
1: 아, 그래서 기절했습니까? 개미가 어찌입니까?
2: 예? 예? 뭐 어찌기는?
1: 예?
2: 아니 빨리 뭐 장주를 하든 뭐 인공호흡 하든이 이래야 되지.
1: 네?
2: 아 그래 이사해야지 내 하겠습니까 그래?
1: 오야, 난 그런 거 못한다.
2: 예?
1: 예. 오야.
2: 알았습니다. 예. 자, 됐지.
1: 예. 오야, 내 돈을 내 그런 게 아닙니다.
2: 자, 알았습니다. 다, 빨리 장주하셔. 장주.
1: 오야, 내 이사 아닙니다.
2: 예?
1: 예.
2: 아이 뭐 전직이라며 이사복이라며 뭐 이사하면 그럼 내 이사입니까?
1: 오야, 내 이제 신기해서 입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이사 아닙니다.
2: 이사하라고?
1: 네.
2: 아, 참 놀랐는데 어째? 아, 정말 이사하시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
1: 오야, 나도 지금 이사를 기다린 중입니다.
2: 아, 그럼 이사 어디 갔을까?
1: 나도 모르지.
2: 네? 아, 이게 전화번호 있구나. 뭐, 아야, 내 전화를 했지. 저 전화 있습니다?
1: 있습니다.
2: 아, 그럼 전화를 지금 보내서 뭐라고?
1: 내 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언니 전화했습니다.
2: 그래게?
1: 근데 통하지 뭐. 근데 아이 봤을 때다.
2: 야 그러면 또 치고 자꾸 치고 계속 치고 받을 때까지 쳐야지. 빨리 치죠. 빨리.
1: 지금 친다고 무슨 받겠습니까?
2: 무슨. 빨리 치죠.
1: 보시오. 내 말이 맞지?
2: 그래 거기서.
1: 어머. 저 환자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2: 에?
1: 오 빨리 보시오.
2: 빨리.
1: 오 아는 사람이겠지. 오 예.
2: 예, 전화 바꿨습니다.
1: 이사 선생님?
2: 예, 나 환자 쓰러져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예,
1: 와이?
2: 가족분, 와이?
1: 와이?
2: 와이?
1: 와이?
2: 와이?
1: 어째? 그쪽에 목소리 난다?
2: 와이?
1: 와이? 이봐셔.
2: 뭐죠? 와이? 와이? 와이? 와이?
1: 와이?
2: 듣긴가?
1: 듣긴다.
2: 아이, 뭐, 그니까, 이.
1: 어야.
2: 맞아, 여기 의사란 말이겠구나.
1: 어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야.
2: 아, 난 의사.
1: 어야, 기차다, 야.
2: 아, 의사면 의사라고 말할게지, 야.
1: 어야.
2: 아이, 이거 어찌가, 이거.
1: 어야, 내가 어찌겠습니까?
2: 아, 그래, 아줌마
1: 말하죠, 어찌가. 어야, 어째 자꾸 내가 서울 집에 일할까? 환자는 그쪽에서 오보았지, 내가 오보았습니까?
2: 아이, 샤반차 요즘 거의 시작됐는데, 야, 이거 어찌니, 이거.
1: 그래, 않고 운동장에서 저리 구급차를 불러서 치료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2: 무슨 구급차? 아, 구급차 있었지. 근데 이분이 혼자 쓰러져 있는가 나까?
1: 예? 네.
2: 꼬리 안에 땅 들어가게 해서 옆에 사람이 쫙 쓰러진 게 내 얻고 나온 게 구급차 다 실어가지고 내 그래 택시를 타고 왔지. 어찌가 이거.
1: 그래 말입니다.
2: 아이고 빨리 구급차 전화하죠.
1: 알았습니다.
2: 구급차 전화.
1: 돈 올릴까?
2: 예? 구급차 요알리지 몇 하겠습니까? 120.
1: 아 예. 120. 앞에 링스타 사이버스 될까?
2: 야 여기를 걸 링스타 사이버스 된다. 빨리
1: 치세요. 어, 알았어.
2: 예, 빨리.
1: 와이.
2: 통한다.
1: 예.
2: 통하나.
1: 예.
2: 됐다. 볼 보게 됐다.
1: 구급차인가?
2: 구급차. 빨리 오라셔. 빨리.
1: 빨리 오라셔.
2: 예, 여기 급한 환자 있다고.
1: 영 급합니다.
2: 예.
1: 예, 빨리 와시러 가셔. 질러서 온다.
2: 예. 어찌가? 어찌가? 온다가?
1: 온답니다.
2: 온다. 야, 감사합니다.
1: 아유, 우야 무슨. 아유, 우야 무슨. 물 좀 마시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야, 야, 구구탕 온다.
1: 그 머리 상티 내 써보기죠.
2: 이 뭐 이거?
1: 예.
2: 아, 예 써보셔.
1: 이야. 어떻습니까?
2: 야, 우리 조금 배가 돌아간다.
1: 오, 그렇습니까?
2: 예.
1: 현변 팀 이겨라. 현변 팀 이겨라.
2: 무조건 이겨라 하지 뭐.
1: 야, 근데 저 이사는 저 어제 저렇게 쓰러졌답니까?
2: 이사 그러니까?
1: 예.
2: 아줌마의 쌍반찬 보는 못 봤습니까?
1: 이제 글쎄 하는 가습대다.
2: 봤지.
1: 예.
2: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때 그저 뒤쪽 그 속에서 썸을 하나 당한 게 그저 볼이 그저 슉슉슉슉슉슉슉 이래 돌아. 그저 쌍둥팀이 쏙 들어. 쌍둥팀은 뭐 이러는지 아까?
1: 예.
2: 아이 맞다. 어머 진치다. 내 어떻게 너 볼이 쑥 지나갔는데.
1: 예.
2: 야, 그래서 우리 흥분됐지 뭐. 그래서 손을 쥐고 랄랄랄랄랄랄랄라 나 이랬는데 뒤에서 무슨 똥 하고 소리 나서 아까 떡볶이 돼지 같은 양반 와다닥 대매졌어. 그래 내고서 얻고 여기는 막 따라와가지고.
1: 아이 뻘이 재밌었지 어째 쓰러는 진담까?
2: 왜? 아줌마이 출미 아이지?
1: 출미?
2: 출미 아이지?
1: 난 뻘에 대해서 뚫입니다.
2: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줌마이 내 다시 보게 된다.
1: 어제?
2: 나 이제 아줌마이 영 좋았습니다. 근데 출미 아이라까는 이게 부끄럽습니다, 내 정말.
1: 무슨 부끄럽게 상하겠습니까?
2: 아줌마, 아줌마 이게 없어. 아니 믿겠습니까? 없어. 아줌마.
1: 어째 웃습니까?
2: 예? 이모, 이제 경기 끝났는데 지금도 흥분이 막 올라가지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웃습니다.
1: 우와, 결국 뻘이 눈을 생각해서 아저씨들 흥분해서 웃는단 말인가?
2: 그렇지.
1: 오,
2: 야, 이 정말. 야, 나 정말.
1: 뭐지, 웅까?
2: 연배팀 생각하면 내 정말 가슴이 막 아프면 빌라며. 돈이 없어서 짜에 꾹 눌려와 있다가. 이번에 우리 쭉처럼 올라갔자구먼.
1: 그렇습니까?
2: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1: 그렇지.
2: 예? 박수 나이칠까 박수로. 박수 나이칠까.
1: 예, 맞지. 예.
2: 우리 연변에 말하면 예. 요리 조그만 연변에서 예. 쭉 돌아 올라간다는 게 헐스까?
1: 헐스지.
2: 아이 헐스지 뭐.
1: 아이 헐스. 아이 헐스. 예.
2: 아줌마가 나 이제 맞습니다. 아줌마, 나 좀 도와주자.
1: 예.
2: 자. 삼촌이. 삼촌이, 어서네. 아이 웃어도 되니까 얼굴은 벗어.
1: 예, 벗어.
2: 예, 벗어.
1: 뻘이 정말 이렇게 썼습니까?
2: 그래, 예.
1: 엄마, 또 온, 오야.
2: 봤었지?
1: 예.
2: 봤었지?
1: 예.
2: 이게 우리 연변 출미고 연변 뻘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2: 삼촌이, 이건 예. 내서만 삼촌 돼서 뻔뻑이를 따라 배워야 된다. 존경합니다.
1: 예.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2: 아줌마.
1: 예.
2: 나도 좀 대단합니다.
1: 예.
2: 나는 저 화룡 노가에서 왔습니다.
1: 그 뭔데서?
2: 나는 화룡 노가에서 대신을 예. 여기를 보천해가지고 왔습니다.
1: 야, 돈이 많이 들겠는데?
2: 그 돈이 무슨 뭐, 올 때 300, 갈 때 300, 볼표 300, 900.
1: 엄마, 예. 그 돈이 아깝습니까?
2: 아깝다! 예? 네, 잠깐,
1: 예?
2: 뽀를 보려고 해? 집에 소새끼 두 마리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한 마리 더 팔 예상입니다.
1: 오야!
2: 내 정말 다 둬야 되면 예. 내 이제 서포터 라지 거지 싹 팔아버리겠어.
1: 뭐야 그만하셔. 예. 그 집에 각시 좋아한가?
2: 아줌마 이거 못 봤습니다.
1: 어?
2: 못 봤습니다. 진문이지. 예. 못 봤습니다.
1: 예.
2: 내 이 재민 봤다고 진문이 집 앞에 가서 한 달 반 있었으면 뚜껑에 야 봤었지 이거 봤었지.
1: 예예예. 예.
2: 봤었지.
1: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진짜 출민다 진짜.
2: 무슨?
1: 야 정말 대단한다.
2: 무슨 예. 어제 어야. 샤반찬 시작해서 샤반찬 아줌마
1: 그렇습니까?
2: 아줌마
1: 예?
2: 이 선생님 아줌마 이제 맺겠습니다. 나는 좀 샤반찬 볼 올라가야 돼.
1: 엄마 무슨 소리 한거 무슨 못 감다
2: 난 가야 된다
1: 못 감다 오야 못 감다 나 혼자 죽고 못 감다
2: 아이 가야
1: 아 그냥 구구차 오기서는 가지 마
2: 요원이 불렀지 아까
1: 불러 그 새끼야 어담에 가
2: 잠깐만 아 바지 넣자 자꾸 맥히자 바지 넣자
1: 내 바지 뿌기 산게 아닌데 그럼 약속하시오 자, 어기선이 절대 아이가.
2: 알았어. 예. 약속할게. 넣어셔. 야, 이게, 여기에 국산 어제 아직 따요, 이거지. 야, 이거.
1: 그 말인다. 아, 정말. 아유.

0: 어우야, 무슨 바쁜데 또 녹이 전화꺼 저기.
1: 뭘 해, 나 이제.
0: 왜, 녹이 찼을까? 왜, 우리 구급차 불렀습니다. 예, 빨리 들어오셔. 예, 빨리 들어오셔. 예, 어느 진로 상가고. 야, 기차다, 야, 어째 사람이 사람 말 뭐 알아듣습니까? 우리 언니는 못해.
1: 에? 아, 언니는 못해라요.
0: 정확한 주소. 저, 아, 여기 주소 어디입니까?
1: 내 어떻게 할까? 난 농촌에서 왔지. 아줌마 연기 사람이 아닐까?
0: 나도 농촌에서 와서 모른다.
1: 야, 아,
0: 무슨 표식 있는가 하고 빨리 나가보시오. 무슨 표대 같은 게 있는가?
1: 표대?
0: 예, 빨리 나가보시오.
1: 야, 이 뻘, 표대. 저기 저 기도에 기다만큼 비행기 막 날아다닌다.
0: 오, 비행기 막 날아다닌단다.
1: 예. 어, 빨리. 1층에 상점이 있습니다. 저스.
0: 오, 2층에는 저스 있단다.
1: 예. 와. 어, 온단다. 온단가.
0: 와이.
1: 온다. 왔다가.
0: 전화 끊었습니다.
1: 야, 이거 어찌, 이거.
0: 어찌가?
1: 이거
0: 아, 그럼 택시 불러서 연미병원에 갈까?
1: 걔 머리 상큼하지, 머리 상큼하지.
0: 그럼 어찌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방법이 되죠? 이거 무슨 방법? 예, 방법.
1: 아, 자. 아, 방법. 아, 야.
0: 어째?
1: 아줌마.
0: 예.
1: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지, 구멍인가?
0: 뭐이?
1: 예? 독은 독을 풀어라. 이 독국도 하는 말 있잖아.
0: 예.
1: 있지?
0: 어, 우리 촌에서 그런 거 잘 안다. 예? 그 뱀에게 물렸을 때는 돼지도 바르고 예. 어디 마치면 된장 바르면 찍힌다.
1: 옳지. 예. 저분이 어째 쓰러졌을까?
0: 야, 연변에서 손꼽을 넣었다가 흥분해서 쓰러졌지.
1: 옳지. 그러면 예. 또 이분이
0: 흥분시키자고?
1: 그렇지. 그렇지.
0: 아우. 그래, 묻힐까? 빨리.
1: 예?
0: 꼬린다.
1: 예?
0: 꼬리를 쓴다.
1: 자, 뭐 그렇게 말하면 어찌까? 그래. 꼬리 정말 들어가야 일어나지.
0: 아, 그게 무엇인가?
1: 댄스에서 센상수보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네?
1: 꼬리 쫙 들어가면 꼬리다 뭐 흥분돼서 깨나지 뭐. 옳지.
0: 고맙습니다.
1: 빨리 댄스 소리 높이자.
0: 알았어.
1: 네. 그 다음 이거 쓸수
0: 알았어.
1: 자,
2: 자. 자.
0: 빨리, 빨리.
1: 자, 자, 자.
0: 예,
1: 자.
0: 예. 아, 근데 꼬리 아니나 못집니까?
1: 야, 꼬리 아니나다. 우리 위대한 박찬욱 감독님 아래에서 우리는 어서는 묵세했습니다. 강틀입니다. 어서는 빠시다에 묵세했습니다. 우리
0: 빠시란 데 뭐입니까?
1: 빠시란 게 세계에서 1등 선수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지.
0: 아,
1: 자, 자, 자, 자, 보셔, 보셔. 예, 자, 들어가, 자, 야,
0: 야,
1: 야, 야, 야, 야, 막, 막아, 막아, 막, 두서 막아. 야, 야, 자,
0: 야, 꼬리다. 꼬리였구만.
1: 내가 돈이 뻥아요. 꼬리다 꼬리.
0: 아빠 꼬리 났습니다. 오, 예, 꼬리 났습니다.
1: 아, 그럼 우리 팀에서 누기 꼬리였습니다.
0: 누기는지 모르겠지. 작업 꼬리 났습니다.
1: 그랬습니다.
0: 예.
1: 아, 맞소. 내가 목이 쏘디에.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예? 야, 야, 야, 그게 아니란데 그래니. 이거지. 나 이거지.
0: 어제 또 이람도.
1: 아, 네. 어제 탁 사서 싸동팀 무대에다 그거 이람도.
0: 어제 이람도.
1: 대대비 꼬리 먹었는데 무색이 좋다고. 에이, 꼬리다 꼬리다 미나 지금.
0: 야, 어디서는 도토병 같은 이상이니 내 심장이 확 떼려왔다가 대비 피워 떼올고 가겠었구만.
1: 무지무지게 도토와이라고.
0: 예.
1: 아이고, 난 아무리 도토와이라도 해. 그래도 제 편을 나하고 응원하구만.
0: 아유, 이제 내보다 더 신나게 응원 앞두구만.
1: 그거는 내 자다 불쌍 일어날 거라. 잠길에 호망 소리를 안겨지.
0: 무슨 자다가? 이제 체육자에서 예 그 맨만 맨나 뒤는 관중 앞에서 어제 흥분돼서 그저 샥해서 그저 쓰러져가지고
1: 체육자에서 쇼크해서 해태닥 번졌다고.
0: 예.
1: 그만서라 좀어 내 그 연변 팀에서 산동 팀에서 초콜릿 것까지 딱 생각나고 그 뒤 때 필름이 딱 그렸었단데. 그래서 저 아줌마
0: 예?
1: 이렇게 나를 집에까지 모시고 왔음도.
0: 아니야. 어, 아,
1: 그런 것도 난 모르고 아줌마가 아무 호망 쏠라 막 쳤는데 아줌마. 아줌마, 예, 어제 그럼 어제, 어제 그럼 어제. 아이, 이것도 무슨 사람이?
0: 빨리.
1: 야, 아줌마 모셔온 한 사람도.
0: 어, 알구마, 이 사람이 아스바이로서 저 배우, 저 적자에서 모시고 왔어.
1: 야, 그럼 내 삶의 운인데.
0: 빨리 어찌도, 빨리 어찌도, 빨리
1: 어찌도. 알았어, 같이 들어, 같이.
0: 어이구.
1: 가만있어, 가만있어.
0: 이거 찜도.
1: 아줌마, 가만있어.
0: 어이구.
1: 이거 호흡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아이, 이었어. 정신 좀 차리소, 입었어.
2: 拉倒了，伊米加兰。
1: 야야야, 아유 미가람, 국이 옳다, 국이 옳아. 이장, 옳다.
0: 아우야. 빨리.
1: 야, 아이다, 이장, 막 자두래. 이거, 아유, 저게. 아줌마, 알겠습니다. 예? 내 재간은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고급차를 부리겠어. 예? 내 전화기 어디가?
0: 아이, 어디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1: 뭐라고?
0: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1: 아줌마, 아줌마 이 사람도 내 이 사람도. 예? 사람 이 사람도 빼놓고 어때? 장난치 사람도.
0: 내한테 한번 기회 주셔.
1: 아줌마. 예? 이 환자 잘못 때문에 아줌마 책임 지겠습니다.
0: 한 번만 믿어주셔. 선생님, 이제 어떻게 깨났습니까?
1: 아, 그게사 꼴다 해가는데 정신 퍼뜩 새로 깨났지. 알만한 구만.
0: 딱 그게.
1: 아줌마, 아줌마. 예? 이분 나발이 낸 데 어비 없어.
0: 오야,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댄스를 못 깨났잼까?
1: 어, 맞다. 에오, 이 대가 돌 둔한 거 봐라. 그래길래 체육자에 가서 봐라 했던 먼저 지지. 아줌마. 예. 그런데 정말 이러다가 세 번째 코리 아이 터지면 지금도.
0: 야, 꼴이 어찌 나겠습니까? 예? 우리 위대한 박태하 감독님이 지도하에서 그 어떤 강팀도 무서워하지 않은 우리 연배팀인데.
1: 그렇지.
0: 빠시란데도 막 이긴답니다.
1: 예? 빠시로?
0: 이제 댄스를 봤었지.
1: 아, 예. 완을 예. 그저 우리 연배팀이 그래서 진짜 알아다니기도만 무슨.
0: 그렇지. 거의 최후에는 지.
1: 최종공이.
0: 맞습니다. 또.
1: 김승대.
0: 그리고.
1: 유비가라.
0: 키바에는 그.
1: 지문이
0: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민족의 선수들로 이렇게 똘똘 뭉친 환상 조합이 있는데
1: 그래.
0: 꼴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1: 말이 아니지.
0: 좌관 우리 경비팀 믿읍시다. 꼴이 무조건
1: 날깬다.
0: 날깬다.
1: 야! 골드가다! 골드가다!
0: 아!
1: 마리아!
2: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하는 반복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우리의 소박한 삶이 담겨져 있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안덕현 명월진에 살고 있는 방호진 씨는 무더운 여름날 숲속 강가 나무 그늘을 찾아 시원한 바람을 가슴에 담아보는 것도 여름의 행복을 만끽하는 좋은 일상이라면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덥다고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싫지만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얻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름이 더워야 가을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야 가을에 열매도 많이 거둔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리봉화 씨는 여름은 덥기 때문에 식힐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여름 피서를 하고서 고향에 다녀오른다면서 수고하시는 회사분들에게 노래 숙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한여름이 날로 익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방처 밟고 가는 발자국 따라 정열도 희망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여러분께서는 함께 웃으며 울며 고난을 견디며 달려온 가족을 향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소를 짓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가족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전해봅시다.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울림은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그럼 한여름이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 알아보려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거나 더 나아졌을 때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이나 힘든 상황을 잊어버리고 한때 자신도 겪었을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거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이전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0: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매우 착하고 성실한 젊은 농부인 서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의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고 서진은 어릴 적부터 힘든 농사를 돕기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자라났습니다. 서진의 집안은 늘 형편이 좋지 않아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진은 자신이 겪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불만보다는 부모님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농사를 돕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손길을 도우며 농사일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의 고생은 그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주었고 특히 겸손함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진은 점점 더 많은 농사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일에 능숙해졌습니다. 어느덧 서진은 마을에서 가장 잘나가는 농부 중 하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의 농장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집안은 가난을 벗어나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으로 변화했으며 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농장과 재산을 가진 농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주민인 한솔이 들어왔습니다. 한솔은 도시에서 마을로 이주해온 젊은 농부였고 그의 가족은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솔의 집은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는 막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솔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진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보다 한솔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솔에게 농사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때때로 필요한 농기구나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으며 그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은 점차 한솔에게 주었던 관심과 도움의 양을 줄여갔습니다. 그 이유는 서진이 점점 더 성공적인 농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생이나 어려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고 사업이 번창하자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한솔에게 조언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자신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한솔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도 예전만큼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솔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느 날 서진은 자신이 겪었던 고생과 한솔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한솔에게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대했으나 사실 그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비가 내리면서 한솔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솔을 도와줄 계획을 세우며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솔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솔의 농사 실패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친 이후였고 서진은 비로소 자신이 과거 한솔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서진은 여전히 자신이 가졌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이 겪은 고생이나 어려운 시절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옛날 자신처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고 있던 농부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가 잘 나가고 있던 시절의 여유로움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가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는 진심으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는 다시 한번 한솔에게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바뀌었을 때 과거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쉽게 잊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담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진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과거의 고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서진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 한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어려움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성공하거나 형편이 좋아졌을 때 과거의 고생을 쉽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과거의 고생을 잊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힘들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잘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품격을 더욱 높여줍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우리가 성공과 변화 속에서 과거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생을 잊지 않고 항상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

받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식사일기를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은 음식을 적는 과정을 넘어 스스로의 생활 패턴과 신체 반응을 함께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식사를 기록하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음식의 종류만 기록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런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식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남기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기록을 만들어줍니다. 식사일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환경과 감정 속에서 음식을 선택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거나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날에는 달콤한 간식을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등 신체와 감정의 흐름이 음식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일기는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뿐 아니라 그 음식을 선택한 이유, 선택 과정에서의 감정, 식사 후의 신체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록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시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식사일기는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떤 상황에 먹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등을 솔직하게 적어두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패턴은 건강한 방향으로 식습관을 조정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일기를 쓰다 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습관, 예를 들어 시간에 쫓길 때 너무 빨리 먹는 습관이나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식사 선택이 달라지는 경향 등은 실제로 일기라는 형태로 적어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파악하는 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식사 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완벽함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꾸준함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기록을 자세히 적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간단하게만 남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부담 없이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사일기는 반드시 멋지게 꾸밀 필요도 없고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일기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적는 과정이 중심이 되지만 점차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이는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기록은 자신을 조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해 기반의 접근을 하게 되면 식사 일기는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 전반의 균형을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꾸준히 간단한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위한 선택을 이끌어줍니다.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패턴을 알아차리면 스스로의 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건강한 삶을 위한 큰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식사 일기를 시작하신다면 단순한 목록 작성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 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식사일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록된 내용을 단순한 메모로 두기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기만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지 않거나 패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일기의 가장 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을 꾸준히 쌓아두면 자신이 특정한 감정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찾게 되는지, 피로가 쌓인 날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식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않아도 기록을 넘겨보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떠오르므로 굳이 복잡한 해석 방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습관을 발견하고 이를 바꾸는 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은 식사 일기를 통해 기분의 변화가 식사량과 음식 종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평소 감정 조절에 더 신경 쓰거나 일상에서 안정된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일기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와 양만이 아니라 식사 전후의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포만감이 들었는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지,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혹은 마음이 더 안정되었는지 등 섬세한 감각을 기록해두면 자신의 몸이 어떤 식재료와 방식에 잘 반응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식습관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식사 일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사 일기를 통해 발견한 패턴을 건강한 방향으로 연결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을 기반으로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빠르게 완벽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무리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높여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식사일기를 활용한 변화는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작은 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대에 식사를 거르는 경향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거나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음식을 한 입씩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는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식습관 전반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식사 일기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부드럽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흐름이나 반복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부담 없이 건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사일기는 자신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생활 속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신호들은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식사일기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힘이 조금씩 길러지면 식사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다 넓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의 흐름을 만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일기를 건강한 생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통해 얻은 통찰을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부드럽게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도 실제 생활에서 이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식사 일기의 목적은 변화 자체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편안한 조정을 해보는 데 있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실생활에 반영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자신이 자주 반복하는 상황을 먼저 찾아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때문에 식사를 자주 놓치는 분들은 기록을 통해 특정 시간대가 가장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시간대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일정의 흐름을 조금 조정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달콤한 음식이나 짭짤한 간식을 습관적으로 찾는 분들은 기록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두면 감정에 따른 식사 선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기록을 기반으로 한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조정에서 출발합니다. 식사 일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변화는 직선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내림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어떤 날은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등의 흐름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을 기록 속에서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때는 비교적 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신에게 맞는 변화 방식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일기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해서는 기록을 의무처럼 느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록이 부담스러워지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일기는 자신을 위한 도구이며 스스로와의 조용한 대화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모두 상세하게 적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메모만 남겨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식사 일기를 오래도록 유지하면 생활 전반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식사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운동이나 활동량의 변화가 식욕과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사회적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식사 방식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건강을 단순한 체중 조절이나 영양 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이끕니다. 결국 식사 일기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식사는 그 연결점 중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 일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생활 흐름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삶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식사 일기를 꾸준히 이어가면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리듬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고 그 리듬 속에서 더 건강한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고 작은 기록과 작은 발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식사 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 집중하신다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 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양피 쌀국수를 좋아하지만 네, 이러한 음식들은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하 의과대학 종합병원 영양과 보조의사 하우함은 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양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이 일단 수도 모나스 코코넷에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효 모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독소는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인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양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교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및 보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방 만들어서 그네 따라 판매하는 양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피, 쌀국수 등이 신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하며 료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모기 버섯도 수도 모나스 코코넷에 오염되어 봉크레크산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하오한 의사는 식용 모기 버섯은 바로 담가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시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리 담가두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을 이용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살효소의 찬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피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피단은 가공,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쉽고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기에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환자는 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을 자주 경험하고 심할 경우 탈수,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살모넬라균은 내열성이 약하고 고온에서 완전히 사멸할 수 있습니다. 하워함 의사는 피단을 먹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러인이나 어린이 등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량피, 쌀국수, 불린 모기 버섯 등 고위험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다면 봉크레크산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이력이 없는 경우 액체 식염수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서 네,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고종 입학 시험이 끝나자 속내 단거리 여행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빈철도 국제여행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반달 동안 속내 단거리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이 관광객 정수의 약 50%를 차지하면서 여름방학 관광시장의 주력군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할빈철도 국제여행사는 고속철 우대 전용 열차의 교통 우세를 비롯 단거리 관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속내 여러 갈래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카 오로라 감상 관광에 약 150명이 참가했고 야브리 포스토 동계아시안게임 시대 관광에 235명 관광객이 참가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야브리 2일 관광 성인 가격이 249원이고 오로라 감상 4일 관광이 1098원과 1258원 두 정도로 나누는데 가성비가 엄청 높아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여행 외에도 당일로 다녀오는 미니 투어 역시 인기입니다. 많은 시민과 수험생 가족들이 치치하레 바비큐 여행을 선택해 미식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대경 습지는 청신한 자연 경관으로 관광객들을 끌면서 좋은 여름 피서지로 되었습니다. 네, 할빈 철도국 여행사 관련 책임자는 고속철 우대 전용 열차는 여행 시간을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풍경구 자원의 통합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 체험을 제공했다며 한여름에 접어들면서 성내 단거리 여행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보다 많은 테마 관광 코스가 잇따라 출시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름 도시에서 림에 이르기까지, 미식 여행에서 자연 비밀 탐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 친구들 단거리 여행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내 고향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면서 이번 여름에 독특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최근 전국 공항에서 3C 인증 없는 보조 배터리 휴대 금지 세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C 인증은 중국의 강제성 제품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신분증과 유사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보조 배터리는 강제성 인증 제품으로 인증서를 받고 3C 표식을 추가해야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전자기기의 충전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는데요. 네, 그럼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 안전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동 전원은 제품 테스트 및 공장 검사를 거쳐 3C 인증서를 획득한 후 3C 표식이 추가됩니다. 소비자는 구매 시 3C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명판에는 모델, 규격, 제조 업체와 경고 문구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기본 정보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싼 곳을 탐내어 가격이 매우 낮은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 전원을 구매할 때에는 정교적인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대하면 정교적인 전자 제품 상점, 전문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3C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인증기구에서 판매하는 3C 표식을 제외하고 공공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구입한 3C 표식은 모두 가짜 표식입니다. 네, 이를 위조, 도용, 도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타지크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타지크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타지크족의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지크족은 열정적이며 손님을 깍듯이 반기는 민족입니다. 남성들은 만나면 서로 악수하거나 서로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여성들은 만나면 연장자가 연소자의 눈이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연소자들은 연장자의 손바닥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동년배일 경우 서로 볼이나 입에 기사하기도 합니다. 남녀 동년배가 만나면 여성이 남성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거나 악수를 하며 자녀가 부모와 만나면 부모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어 존경을 표합니다. 타지크족은 여성을 존중하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만일 함께 손님의 신분으로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가할 경우 여성 중에 최고 연장자를 가장 존귀한 귀빈으로 모십니다. 타지크족은 생산과 생활 과정에 서로 돕고 민풍이 순박하고 도노하며 도덕성이 높아서 타스쿠월간을 경유해간 사람이라면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잘 정도로 훌륭한 사회 치안과 민족 화목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타지크족의 혼인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지크족은 일부 일처제를 실시하며 본 민족끼리 통혼하고 대부분 부부가 백년 해로합니다. 또 과거에는 사촌끼리 혼인하거나 조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혼인법에 따라 결혼합니다.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구혼하는데 남성 측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나이 든 여성이 의상이나 장신구, 가축 등을 선물로 여성 측에 갖고 가서 청혼합니다. 여자 측에서 구혼에 동의하면 남자 측 수석 대표가 여자 측 수석 대표의 손에 입을 맞추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남성 측

남녀 양측에서 모두 손님을 청하며 보통 5-6일간 경축합니다. 전날에는 남녀 측이 모두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서 선물을 들고 축하하러 온 하객들을 접대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두 번째 날에는 보다 큰 오락 활동을 가집니다. 세 번째 날에는 신랑이 친구들의 배동하에 말을 타고 신부를 맞으러 가며, 신부 측 집 앞에서 신랑은 우유 한 그릇을 마시고 결혼 예물을 내놓아야 집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부 측은 결혼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옷 한 벌을 골라 신부에게 갈아입히며 그 뒤에야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맘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신랑 신부가 함께 소금물을 마시고 양고기와 구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축하하고 신혼부부가 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신부 측 가장이 신랑 신부와 내빈들에게 밀가루를 뿌려 환영을 표하고 이어서는 양잡기 경기를 펼칩니다. 오후에는 신랑 신부가 같은 말에 올라 신랑 집에 가며 신부는 시어머니가 주는 우유를 마셔야 집안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뒤 사흘간은 집문을 나서지 못하며 사흘 후 친정에 올 수 있고 이맘이 신부의 면사포를 벗기며 친정 손님들이 신랑 집에서 하루 묵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혼례식도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타지크족의 가정 풍속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타지크족은 고한 산간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의 소가정으로는 풍설과 어만이 생산과 생활에 갖다주는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대부분 가장제의 대가정제도를 영유해서 3세대, 4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남성 연장자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가정 성원의 생산과 생활은 모두 가장이 결정합니다. 가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승계하는데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면 어머니가 물려받고 어머니가 돌아가면 장남이 물려받습니다. 가정에서 여성들은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한은 없지만 가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는 경제사무와 자녀의 혼인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딸의 교육은 어머니가 맡습니다. 가정재산의 분배와 계승은 아버지가 세상 뜬 후 진행하며 부친의 유산은 전부 아들들이 계승하고 딸은 계승권이 없으며 장남이 유산 지배권을 갖습니다. 어머니와 출가전인 딸들의 생활은 유산 계승자가 분담하며 주택은 보통 작은 아들이 계승합니다. 타지크족의 가정에서 아기의 출생은 무엇보다 큰 경사입니다. 무릇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총포를 세 번 쏘거나 큰 소리로 세 번 외치며 아기의 머리맡에 엽총이나 가위를 두어서 아기가 장차 진정한 사나이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여자아이가 출생하면 아기의 머리맡에 빗자루를 넣어서 장차 어른이 된 후 가정사무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친지와 친구들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접하면 모두 모여와서 축하를 하며 아기의 몸에 밀가루를 뿌려서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명명식을 가집니다. 명명식은 이맘이 주재하며 이슬람교 교회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타지크족의 장례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지크족의 장례는 이슬람교의 교의에 따라서 먼저 몸을 깨끗이 닦은 뒤 흰 천에 감고 그 위에 고인의 이복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발은 밖에 노출시켜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경례하나 장례식 날 친지나 친구 한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줍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묘지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타지크족의 남존 여비의 사상은 장례식 때 묘지의 깊이에서도 구현됩니다. 남성의 묘지는 2m 깊이로 파지만 여성은 가슴 높이로 하며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타향에서 객사한 타지크인의 시신은 반드시 고향에 모셔다 토장을 합니다. 타지크족은 일부 금기 사항도 있습니다. 타지크족의 금기사항은 장기간의 유목생활에서 형성되었고 이미 그들의 생활습관의 하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타지크족은 병으로 죽었거나 맞아 죽은 짐승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나 말고기, 나귀고기, 개고기, 노쇠고기 등 가축이나 동물의 피는 금식입니다. 타지크족은 가축을 특별히 아끼는데요. 소나 양 등 가축을 발로 차거나 몽둥이로 때리지 않습니다. 또 말을 타고 양떼 중간을 가로 지나거나 양우리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지켜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가축을 팔지 않으며 이 두 날 동안은 빚을 갚지도 않고 빚재촉을 가지도 않습니다. 타지크족은 식량이나 식염을 특히 소중히 여기며 식염이나 식품을 발로 밟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땅에 떨어진 소금이나 식품은 주워서 밟히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놨습니다. 타지크족은 말을 타고 남의 집에 놀러갈 때면 집 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기며 천천히 곁방에 애둘러가서 말에서 내리곤 합니다. 지금까지 타지크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 마냥 건강 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초로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백엄한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 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전사들은 백산 흙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소서절기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라는 천혜의 청량함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북상해 더위를 피하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조수호 국가 삼림공원은 삼림 피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천연 산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도심보다 섭씨 5도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는 계단식 댐, 음악 분수, 유리 전망대, 그리고 공중 그물을 새로 조성해 숲 트레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내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피서지하면 이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이춘은 퍼센트 숲속 랜드, 이춘과 함께 신나게 놀자를 테마로 평균 기온 섭씨 22도의 고품질 숲속 피서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름철 모란구는 온통 푸른 빛을 띤 가운데 계곡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숲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춘 금산 사슴 농장에서 관광객들은 고요한 숲속을 거닐며 꽃사슴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여유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들어 우리 성은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가장 아름다운 룡강지 331 국경도로를 달려 중국의 동극무원, 중국의 북극 마카오에 이르러 피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흑하 오대련지에서 랭천 힐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을 계기로 10대 개선 프로젝트와 40가지 조치를 내오고 피서 명소 청량한 룡강 문화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플랫폼 페이주가 발표한 2026년 여름 휴가철 여행 풍향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성의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세 차량 투어 예약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시장 감독관리국은 7월 초부터 여름철 피서 여행 100일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료식, 주행 등전 분야에 걸쳐 안전 반격, 시장 규범,
편민서비스 3대 핵심을 중심으로 한 7대 혁신적 감독서비스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경군의 음식점과 농가락, 주변 상점의 식품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인기 식품과 특산물을 중점 검사하며 불량식품 무표시, 식품 불법 첨가물을 엄단합니다. 또 풍경구 입장권, 숙박 음식점, 주차료금 특산품 판매 등 분야에서 상시 가격 감시를 펼쳐 정부 지정과 위반 가격 사기, 미표시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공정 경쟁, 허위 광고, 불공정 계약 조항 등에 대한 온 오프라인 일체형 감독을 실시하고 허위 홍보, 강제 소비, 부당 계약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후기, 가짜 추천글 부정평가 등을 엄격히 처단합니다. 이 밖에 1231로 다차원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려행 민원에 접수 즉시 처리 당일 완결 원칙을 적용하며 소비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변온 관광 코스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골 문화 관광 장면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색깔의 벼로 이루어진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는 최대 단일 논 그림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기 위해 정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염가강 농장의 벼물결 그림 속에는 북대황의 분투와 개척정신, 옥토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대국 곡창을 든든히 지키려는 시대적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 연간시 상관지초는 지역 특산물인 석판쌀을 바탕으로 10여 종의 특색쌀 커피 음료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망대, 애완동물 테마파크, 특색 민박 등 레지

농업 문화를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열린 할빈시 양우일선 표창대회에서 할빈 조선족제일중학교가 할빈시 선진 기층당 조직으로 선정됐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학교는 흑룡강성 시범성 일반고등학교이자 할빈시 중점중학교, 전국 첫 축구 특색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는 당건설을 중심으로 덕육과 교육교수를 심화하고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아우르는 대언어 교육과 민족교육 특색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학교는 당의 혁신이론 학습과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와 예술체육교육, 가정학교 사회 협동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학교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혁명 전통 교육기지 참관과 입당선서 재확인, 우수 당원 표창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마련해 당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다졌습니다. 강혜숙 교장은 이번 수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당건설과 교육사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족교육의 특색을 더욱 살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7번째 시간입니다.

0: 성금이, 혜원이가 중학생이 된 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소.
1: 한창 그럴 시기잖아요. 저학교 때 많이들 겪는 사춘기를 별탈 없이 넘긴다 했더니 이제야 오는 건가?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가 한창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을 시기인데 곁에 엄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으니 더 한 것 같소. 하영이가 태어난 후 혜원이를 너무 놔둬버린 것 같구만.
1: 또 그놈의 자책감. 그런 쓸데없는 감정은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 당신 탓인가요? 아니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하영이 탓인가요? 자꾸 혼자 끌어안지 말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요. 저녁에 내가 혜원이 데리러 갈 테니 당신 좀 일찍 와서 어머니랑 같이 하영이 덜 봐줘요.
0: 알았어.
2: 그날 저녁 약속대로 성금이는 혜원이네 학교 근처에 미리 도착해 혜원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교실 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자습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성금이는 멀리에서도 혜원이 모습을 알아봤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책가방을 달랑 맨 혜원이가 웬 남자애랑 둘이서 나란히 걸어나온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서 성금이는 가로등 불빛을 비로 둘의 꼭 잡고 있는 두 손을 발견한다.
3: 우리 뭐 먹으러 갈까?
4: 태원아!
3: 숙모! 숙모가 어떻게 왔어?
5: 혜원아, 나 먼저 간다.
3: 그래.
1: 한 길이면 같이 가도 되는데.
3: 빨리 가.
1: 누구야? 하나급 친구야?
3: 네. 친구예요. 같은 학급 친구요.
1: 그래. 집에 가자.
3: 네.
1: 혜원아. 아까 그 친구 남친이야? 둘이 사겨?
3: 아니에요. 남친은 무슨... 그냥 친구라니까요.
1: 그래? 난 또 우리 혜원이가 연애를 하는 줄 알았지. 그 있잖아, 애들이 막 중학생이 돼가지고 지들이 다 큰 줄 알고 어른 흉내를 내는 거.
3: 아니에요 숙모, 연애라니요. 날마다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숙모가 왔어요? 할아버지는요?
1: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즘 너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 할머니도.
3: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힘들어요?
1: 날마다 하영이를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제일 예뻐하고 믿는 큰 소녀가 점점 쌀쌀맞게구니 어떻게 맥이 나겠어? 왜 혜원아, 너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3: 아니에요 숙모. 숙모, 나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절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같은 말을 두 번만 반복해도 막 짜증이 나요.
1: 그건 혜원이 뇌가 이제 새로운 공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
3: 네? 뇌공정이요?
1: 그래. 어린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올 때쯤이면 우리 뇌는 지금까지 일하던 모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공정을 시도하지. 너 사춘기가 뭔지는 알지?
3: 그럼 내가 지금 사춘기를 겪는 중이란 말이에요?
1: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더는 유치한 어린이의 생각이 아닌 좀 더 어른스러워지는 머리를 만들려고 뇌가 부지런히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니? 때론 어른이 되다가도 때론 원래 아이대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감정도 오락가락하는 거야.
3: 숙모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1: 그런데 혜원아, 공정중인 뇌를 다스리긴 힘들어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짜증이 난다고 그대로 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쏟아버리는 건 그다지 멋진 일이 아니지, 그치?
3: 네, 맞아요.
1: 혜원아, 그리고 숙모가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3: 네, 뭔데요?
1: 그 노랑 머리, 빨강 머리, 파랑 손톱 이런 게 말이야, 그게 다 별로야. 어울리지 않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장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유치해. 그렇지 않아?
3: 숙모,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저 그냥 친구들을 따라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니까 또 별게 아니더라고요.
1: 그래, 멋있어 우리 혜원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 숙모가 그땐 헤어, 네일 한꺼번에 썬다.
4: 와, 정말이에요? 약속했어요, 숙모?
1: 그래, 약속해.
2: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편히 웃으며 얘기하는 성금이 말.

0: 아래 혜원이는 어느새 쑥 빨려드는 듯 점점 성금이 곁으로 바싹 다가서서 나란히 걷는다. 어둠 속에서 모녀마냥 다정히 걸어가는 성금이와 혜원이 모습이 점차 집 쪽을 향해 멀어져 간다. 혜원이네 학교.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혜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와 신비한 이야기를 하듯 혜원이 귓가에 대고 속삭인다.
1: 혜원아,
2: 어?
1: 나와 같이 우리 집 가자.
2: 오늘 나 집에 혼자 있어.
1: 야, 너 보모랑 같이 살잖아.
2: 보모 오늘 안 와. 집에 일이 있어서 갔어.
1: 그래?
2: 그래서 나 혼자란 말이야.
1: 어떡하지? 나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2: 집에다는 저녁 자습을 한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우리 집 가서 놀다가 자습 시간 끝날 때쯤 집에 가면 되잖아.
1: 혜원아, 나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
2: 우리 친구잖아. 응? 응?
1: 혜원아.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야, 대신 딱 한 번만이야. 나 거짓말한 거 알면 혼날 거란 말이야.
2: 알았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1: 아, 그래?

0: 들어와. 우리 집이야. 너 처음이지?
1: 그렇지. 야, 응? 니네 집 이렇게 커? 네 방은 어디야?
0: 저기. 방이 모두 네 개인데, 요건 내가 쓰는 방. 옆방에서는 보모가 살아. 그리고 저 맞은편 칸은 우리 엄마 아빠가 쓰던 칸인데 두 분이 외국 가신 후로 비워져 있어. 그리고 저쪽 방은 아빠가 쓰던 서재.
1: 그렇구나.
0: 혜원아, 여기 우리 집 주방이야. 이리 와.
1: 그래. 이야, 니네 집에 무슨 술병이 이렇게 많아? 와, 그것도 다 이렇게 이쁘고 무슨 걸동품 전시해놓은 것 같아.
0: 너 이거 알아?
1: 이거?
0: 이 술들은 모두 양주래. 우리 아빠 취미가 이거 모으는 거였거든. 별로 마시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자꾸 모으기만 해서 우리 집엔 이런 술들이 너무 많아. 너 하나 가질래?
1: 아니.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게.
0: 그럼 우리 이거 하나 뜯어볼까?
1: 아니야. 야, 안 돼. 뜯지 마.
0: 괜찮아.
1: 야. 너

0: 기억해.
1: 술 맛이 이런 거구나.
0: 뭐야? 술이라는 게 이렇게 역해?
2: 그런데 이게 은근 땡기지 않니? 응?
0: 독한 맛이. 그런가?
2: 한 모금 더 마셔봐. 응?
0: 그럴까?

0: 여보.
1: 네.
0: 혜원이 안 왔어?
1: 어? 네? 당신이 혜원이 데리러 가지 않았나요? 왜 나한테 물어요? 혜원이는요?
0: 에휴, 이거 참 이상하구만. 방금 학교에 가보니 교실마다 불이 새까맣게 꺼져 있길래 당직실에 물어봤는데 오늘은 학교 정전이 돼서 저녁 자습을 취소했다는구만.
1: 그럼 혜원이는 어디로 간 거죠? 분명 자습을 한다고 했는데.
0: 에휴, 얘가 이 시간까지 집에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얘가.
1: 아니 여보, 우리 혜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네?
0: 아이고, 큰일이구만. 얼른 애 찾으러 가야겠어.
1: 아니. 당신이 어디 가서 애를 찾는다고 그래요? 성글이한테 전화해봐야지. 당신이 여기저기 헤매는 것보다 나아요.
0: 아휴, 그럼 당신 성글이한테 전화를 하오.
1: 네.
0: 난 문 밖에서 기다리겠소. 혹시나 효원이 혼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1: 그래요.
2: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성거리와 성금이가 잠든 하영이를 싸안고 달려온다. 어머니에게 애를 맡긴 성거리와 성금이는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뒤돌아서 혜원이를 찾는 길에 나선다. 처음 넘겨본 양조 면모금에 짓기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혜원이가 깨어나 보니 밖은 캄캄해지고 시계는 벌써 저녁 자습이 끝나던 시간을 훨씬 넘겨버렸다.
1: 머리야. 이게 몇 시지? 내가 왜 여기서 잠들었지? 어떡해. 집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어떡해. 집에 가야 돼. 어지러워.
2: 집에 가야 한다는 급박함에 혜원이는 곁에서 잠이 든 친구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집에서 나왔다. 밤중에 혼자 택시를 타기도 무서워한 혜원이가 몸과 정신을 다잡으며 집으로 가는 방향을 판단해 총총히 걸음을 다그쳐보지만 생각처럼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한편 혜원이를 찾아 학교 부근이며 PC방이며 주변이 갈만한 곳을 다 찾아다닌 성거리와 성금이가 지친 몸으로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한다.
3: 어떡해요. 혜원이 말없이 이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너무 걱정돼요.
4: 그러게 말이요.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전화도 없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3: 성글씨, 우리 집 주변에서 좀 더 찾아봐요.
4: 그러지.
5: 혜원아!
6: 혜원아! 혜원아!
5: 혜원아!
3: 성글씨! 저기 봐요, 저기! 저 앞에! 저기 혜원이 아닌가요? 저기
6: 맞구만.
3: 저기 신호등 저기에요.
6: 맞아. 혜원아!
3: 아니, 붉은 등인데 제가 어딜 막아봤나요?
6: 혜원아! 거기서! 멈춰! 위험해!
3: 혜원아! 위험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우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8번째 시간입니다.

0: 혜원아! 혜원아!
1: 혜원아! 성걸 씨! 저기 봐요, 저기! 저 앞에, 저기 혜원이 아닌가요? 저기!
0: 맞구만!
1: 저기 신호등 저기예요!
0: 맞아, 맞아, 맞아! 혜원아! 혜원아!
1: 혜원아! 아니! 아니! 붉은 등인데! 제가 어딜 마구 건너요!
0: 혜원아! 거기서! 멈춰! 위험해!
1: 혜원아! 혜원아 위험해! 아니.
2: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다들 멈춰 기다리는데 혜원이만 그 신호를 보지 못한 듯 무작정 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딘다. 그 순간 정신없이 그를 향해 달려간 성금이가 혜원이 온몸깃을 쥐고 뒤로 힘껏 잡아당긴다.
0: 혜원아! 성금이!
1: 아, 정말!
0: 혜원아! 너 이 시간까지 어디 갔댔어? 말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1: 어? 혜원아, 괜찮아?
0: 성금이, 발을 다쳤구만. 피가 났어.
1: 괜찮아요. 혜원아, 다친 데 없는지 보세요.
3: 신용마는 괜찮아요?
0: 혜원아, 넌 다친 데 없어?
3: 없어요. 안 다쳤어요. 승마는
1: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0: 빨리 집에 가자. 승금이, 일어나. 다른 데 다친 데 없어?
1: 네, 괜찮아요. 방금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좀 긁혔나 봐요. 우리 혜원이 찾았으니 됐어요. 얼른 집에 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가자 혜원아.
2: 무서움에 한껏 졸이고 있던 마음이 삼촌과 숙모를 만나자 한꺼번에 풀려버린 혜원이가 집으로 가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눈뿌리가 쏙 빠지게 욕을 먹고 난 혜원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울면서 다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혜원이는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집중하더니 무난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힘들다는 고3도 씩씩하게 버텨냈다.

0: 성거리네 집. 성금이와 성거리가 음식 준비에 바삐 보내고 있다.
1: 아, 성걸 씨.
2: 어.
1: 이 고기 좀 다져줘요.
2: 어, 알았어.
1: 아, 그리고 이 파도요.
2: 그러지. 그런데 성금이, 우리 식구만 먹을 건데 요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요?
1: 많기는요. 아버님 70세 생신상인데 식당에 가서 쇠자는데 아버님이 기어코 집에서 쇠겠다니 별 수가 있나요? 집밥이라도 정성스레 준비해야죠.
2: 우리 아버진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어서.
1: 아, 그나저나 어. 이 반찬들이 아버님 입맛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대로 따라하긴 했는데.
2: 그럼 어디 볼까? 너무 맛있기만 하구만. 문제 없어. 합격이요.
1: 그래요?
3: 내가 문 열려요.
1: 어, 그래.
4: 아유.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0: 아버지, 어머니.
1: 오셨어요.
0: 어이구, 우리 혜원이 왔구나.
1: 네, 삼촌.
2: 수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워요? 아, 벌써 군침이 돌아요.
3: 그래?
2: 그래? 맛있는 거 많이 했다. 얼른 밥 먹을 준비해. 네.
4: 아니, 언니. 나 공부할래. 먹을 거 많은데 언니 알려줘.
2: 응? 아, 그래? 가자, 응. 우리 돌아가자.
4: 응, 내 방으로 가자.
5: 성금이, 혜원이 앞으로 교원 사업을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지 않소? 하영이 같은 꼬맹이한테도 저렇게 인내심 있게 잘 가르쳐준 거 봐, 어?
2: 그러게요. 이 집안에 교원 한 명이 또 더 늘 것 같군요. 혜원이가 날 닮았나요?
5: 맞소. 혜원이 당신 닮았어. 생각해보니 예전에 당신이 혜원이를 저렇게 정성 들여 가르쳤는데 그 덕에 혜원이가 공부를 잘해 대학까지 간 거잖소.
2: 그러게요. 그때는 절부지 꼬맹이였는데 어느새 저렇게 대학생이 다 돼서 내 딸을 가르칠까요?
5: 제자 한 명을 잘 양성해 놓으니 이제 하영이 공부는 쉽게 시킬 수 있지 않소?
2: 그런가요? 그렇다면 보람이 있네요.
5: 아, 보람이 있고 말고.
6: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새 어느덧 요리 한 상이 푸짐히 차려지고 70세 생일을 맞은 성글이 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생일상에 마주 앉는다.
7: 며느리, 집에서 조용히 식구들끼리 먹자는데 뭘 이렇게도 많이 차렸어. 산딸이 부러지겠네요.
8: 방송하구만.
2: 아버님 생신이신데 대충 차리면 안 되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8: 아유, 고맙소.
0: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8: 그래.
0: 건강하세요. 얘들아, 할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려야지. 어?
8: 그래, 우리 손녀들의 술을 받자구나.
2: 자, 받으세요.
8: 여보, 난 참 행복한 사람이요. 자식들이 효성나고 손녀들이 잘 자라고 가정이 화목하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9: 그러게요. 영감, 우린 참 복도 많네요. 이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당신 건강하세요.
8: 그래야지.
2: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0: 아이 애한 전육상을 마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성금이 곁에 혜원이가 슬쩍 다가온다. 승모, 내가 도와드려요?
1: 아니, 말만 해도 고마워. 넌 어때? 대학교 생활은 적응할 만하니?
0: 네, 재밌어요. 그리고 승모, 나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1: 비밀? 그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0: 승모한테만 알려주고 싶어서요.
1: 그래, 무슨 비밀인데?
0: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연애해요.
1: 그래? 이번엔 남자친구 확실하지?
0: 네, 확실해요.
1: 그럼 승모가 이제 한번 맞춰볼까? 혜원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
0: 네? 승모가요? 그럼 한번 맞춰봐요.
1: 승모 생각엔 혜원이랑 초중 때 한 반에 다니던 그 남자친구?
0: 승모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1: 살구머니 손잡고 다니다가 승모한테 들키웠었지?
0: 이야, 우리 승모 대단하시네.
1: 그래, 혜원아. 연애도 센스 있게, 응? 미리 선을 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 알지?
0: 알아요. 승모, 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1: 그래, 이건 마음에 드네. 연애라는 건 결혼과 별개라 했나?
0: 몰라요. 어쩜 난 결혼까지 쭉 갈지도 몰라요.
1: 그래?

0: 그날 우스개처럼 말하던 혜원이 결혼은 진짜가 됐다. 대학 시절부터 졸업, 출근에 이르기까지 7년이라는 마라톤 연애를 해온 혜원이는 진짜 그 친구랑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혜원이의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던 그해, 성금이와 성거리는 딸 하영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주게 된다. 혜원이 결혼을 앞두고 성거리네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
1: 언니, 결혼 축하해요.
2: 그래, 고마워 하영아. 우리 하영이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언니가 축하해줘야지. 언니가 미리 선물을 준비했어. 짜잔.
1: 와, 나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언니 최고야.
2: 빨리 펼쳐봐, 마음에 드는지.
1: 우와, 최신식 패드. 아유, 대학에 가면 꼭 필요한 건데 언니 너무 고마워요.
2: 그래, 우리 하영이는 언니가 있어서 좋겠네. 대학 입학 선물도 이렇게 멋진 걸 받고 말이야.
1: 그럼요. 아니 참, 엄마, 엄마도 언니 결혼 선물 준비했잖아요. 얼른 내놔요, 다들 보게.
3: 결혼 선물?
2: 그래 혜원아, 너 잠깐만 기다려봐. 나 공부 잘해야 돼.
3: 짠! 드레스?
4: 숙모, 이건 드레스잖아요. 너무 예뻐요, 숙모.
2: 그래, 혜원아. 이건 숙모가 널 위해 특별히 주문한 드레스야. 가장 예쁜 결혼 첫날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간직하길 바란다. 결혼 축하해.
4: 숙모, 고마워요 숙모.
5: 당신 언제 이런 것까지. 왜 난 전혀 몰랐지. 너무 놀란 선물이구만.
2: 이건 우리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 당신은 몰라도 돼요. 재원아, 드레스 마음에 들어?
3: 네, 너무 우아하고 예뻐요.
2: 나 입어봐도 돼요?
3: 당연하지.
1: 와, 엄마, 이 드레스 너무 예뻐요. 나도 입고 싶어.
5: 아, 우리 하영이도 결혼하고 싶어?
1: 아니, 아빠는 참 결혼을 걸요. 그냥 이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요.
2: 그래 하영아, 네가 결혼하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를 맞춰줄게.
1: 네.
2: 됐지? 하영아, 가서 언니 드레스 입는 걸 도와줘.
1: 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우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백엄한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 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영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원은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소서절기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라는 천혜의 청량함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북상해 더위를 피하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조수호 국가 삼림공원은 삼림 피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천연 산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도심보다 섭씨 5도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는 계단식 댐, 음악 분수, 유리 전망대, 그리고 공중 그물을 새로 조성해 숲 트레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내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하면 이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이춘은 퍼센트 숲속 랜드, 이춘과 함께 신나게 놀자를 테마로 평균 기온 섭씨 22도의 고품질 숲속 피서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름철 모랑구는 온통 푸른 빛을 띈 가운데 계곡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숲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춘 금산 사슴 농장에서 관광객들은 고요한 숲속을 거닐며 꽃사슴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여유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들어 우리 성은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가장 아름다운 룡강지 331 국경도로를 달려 중국의 동극무원, 중국의 북극마카오에 이르러 피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흑하 오대련지에서 랭천 힐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을 계기로 10대 개선 프로젝트와 40가지 조치를 내오고 피서 명소 청량한 룡강 문화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플랫폼 페이주가 발표한 2026년 여름 휴가철 여행 풍향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성의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세 차량 투어 예약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시장 감독관리국은 7월 초부터 여름철 피서여행 100일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료식, 주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전 반격, 시장 규범,
편민서비스 3대 핵심을 중심으로 한 7대 혁신적 감독서비스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경군의 음식점과 농가락, 주변 상점의 식품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인기 식품과 특산물을 중점 검사하며 불량식품 무표시, 식품 불법 첨가물을 엄단합니다. 또 풍경구 입장권, 숙박, 음식점, 주차료금, 특산품 판매 등 분야에서 상시 가격 감시를 펼쳐 정부 지정과 위반 가격 사기, 미표시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공정 경쟁, 허위 광고, 불공정 계약 조항 등에 대한 온 오프라인 일체형 감독을 실시하고 허위 홍보, 강제 소비, 부당 계약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후기, 가짜 추천글 부정평가 등을 엄격히 처단합니다. 이 밖에 1231로 다차원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려행 민원에 접수 즉시 처리 당일 완결 원칙을 적용하며 소비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변온 관광 코스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골 문화 관광 장면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색깔의 벼로 이루어진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는 최대 단일 논 그림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기 위해 정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염가강 농장의 벼 물결 그림 속에는 북대황의 분투와 개척 정신, 옥토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대국 곡창을 든든히 지키려는 시대적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 연간시 상관지초는 지역 특산물인 석판쌀을 바탕으로 10여 종의 특색쌀 커피 음료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망대, 애완동물 테마파크, 특색 민박 등 레저 시설을 함께 갖춰 방문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북 공청농장에서는 연합관광팀이 4,500모에 달하는 대규모 논 그림을 구경하고 있고 우이현은 5가지 색깔의 벼로 넓은 들판에 그림을 만들어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금의 만무에 달하는 논밭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흙토 곡창이 주는 생동감과 충분한 안정감을 몰입식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독특한 농업자원의 우위를 활용해 논문화를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열린 할빈시 양우일선 표창대회에서 할빈 조선족제일중학교가 할빈시 선진 기층당 조직으로 선정됐습니다. 1947년에 설립된 학교는 흑룡강성 시범성 일반고등학교이자 할빈시 중점중학교, 전국 첫 축구 특색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는 당건설을 중심으로 덕육과 교육교수를 심화하고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아우르는 대언어 교육과 민족교육 특색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학교는 당의 혁신이론 학습과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와 예술체육교육, 가정학교 사회 협동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학교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혁명 전통 교육기지 참관과 입당선서 재확인, 우수 당원 표창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마련해 당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다졌습니다. 강혜숙 교장은 이번 수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당건설과 교육사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족교육의 특색을 더욱 살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0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와 왕장씨의 관계가 마을에서 풍문으로 되어 퍼진 뒤 언간지는 행리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1: 에이 참, 정말 사람 망신을 다 시켜. 끝내 소문이 나갔어. 내가 무슨 체면으로 낯을 들고 다니겠나. 간부들도 너희들 투쟁회를 열려고 한다. 네가 만약 이성 있는 인간이고 낯짝이 있다면야 묶여서 마을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그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걸 참고 견디지 못하겠지. 잘 생각해봐라. 야, 아무튼 너희들 일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
0: 왕간지는 떠나갈 때 비상 한 봉지를 그의 앞에 내놓았다. 행리 어머니는 무거운 몽둥이에 정수리를 얻어맞은 듯 더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온 마을 남녀로서 앞에서 그들의 끊임없는 욕설을 받겠는가. 이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다. 또한 무슨 낯으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어머니를 대하고 거리에 나서며

0: 반대를 만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는 이를 악물며 왕간지가 남기고 간 독약을 집어들고 죽기 전에 미어지는 듯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중얼거렸다.
1: 나는 기다릴 수 없구나. 나의 행리 장시예요.
0: 그는 딸과 장시를 생각하고 즉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1: 내가 이렇게 죽으면 더더욱 사실이라고 증명해주지 않는가. 죽은 뒤에도 더러운 누명을 그대로 남기고 행리도 나와 함께 모욕을 받을 것이다. 걔는 엄마가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죽으면 장수는 또 어떻게 살아. 장수도 죽을 것이야.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죽는 안이 있어도 이 일을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애는 왕간지 아이라고 딱 잘라야 해.
0: 우울 속에 반평생을 흘려보낸 이 여인은 마음을 다잡고는 곧 무시무시한 투쟁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날이 오기는 고사하고 그들에 대한 풍문도 마을에서 점차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도리어 그를 본내로 몰아넣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원래부터 이 깊은 뜰악의 위험스러운 대문을 거의 나서지 않던 그는 이렇게 되자 어머니 보러도 감히 나가지 못하였다. 햇빛 아래 더더욱 그의 가냘픈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았다. 행리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며 멍하니 혼을 팔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짙은 분내와 함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2: 아이고, 발에 불이 달리겠어. 아주머니는 뭘 하나? 마음속 사람을 생각하는가 보지.
0: 왓들 놀라 머리를 쳐든 행리 어머니는 녹이 어린 눈길로 문을 들어서는 숙화를 툭 쏘아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불을 아궁이 안에 쓸어 넣었다. 숙화가 전번 톱을 때 괴로운 놈들을 따라 왕관장에 온 뒤 왕간지는 왕죽을 보고 그를 다시 데려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놈들이 떠나기 전에 왕간지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달아난 척하여 몸을 피했다가 돌아와 보니 천만 뜻밖에도 숙화는 아직 집에 남아있었다. 왕간지는 깜짝 놀랐으나 어쩌는 수 없었다. 팔로군의 강력한 불의의 타격에 황황히 겉점으로 꽁무니를 내뺀 외놈들이 무슨 경황에 그의 정부까지 데려가겠는가. 왕간지는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숙화에게 민주정부의 통행증을 구해줄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또한 이 여자는 간이 콩알만하여 먼 길은 갈렴도 못하고 있는지라 왕간지는 그를 남겨두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은 그 누구도 이 깊은 저택 안에 여자가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였다. 왕간지는 마음껏 이 미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얼마간 기뻐까지 하였다. 그는 한 번 더 때가 오면 숙화를 다시 성 안에 들여보내려고 생각하였다.
2: 누구하고 화를 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를 쏘아볼 건 뭐야?
0: 숙화는 행리 어머니가 대꾸 안 하는 걸 보자 그를 힐끗 흘기고는 입을 삐죽하고 피동피동한 다리를 엉기적거리며 행리 어머니 곁으로 지나갔다. 행리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그의 피동피동한 엉덩짝에 스치어 헝클어졌다. 큰 모욕감을 느낀 행리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며 부지깽이를 활뿌리 치고는 소매를 걷고 남새를 와락와락 씻었다. 숙하는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와락와락 일손을 놀리는 그를 보고 흥이 싹 깨져 도전적인 말투로 말했다.
2: 저번에 구운 떡은 바싹하지도 않고 맛도 없어. 이번에는 사탕가루와 달걀을 많이 넣고.
3: 먹고 싶으면 제 손으로 만들지. 난 그럴 겨를이 없어.
2: 뭐라고? 체면을 돌봐주니까 겨를이 없다고? 모순꾼을 생각하려가는 있겠지. 뻔뻔스러워.
0: 행리 어머니는 얼굴이 삽시에 백납같이 질렸다. 그는 너무나도 분하여 이를 덜덜 맞추었다. 그러나 끝내 쏟아져 나오는 욕설을 되삼켜버리고 남새 씻은 더러운 물을 뜰하게 훌쏟으며 한마디 했다.
3: 이따위 어물은 쏟아버려야 돼.
2: 네가 감히 날 욕해?
0: 숙하는 결이 나서 비둔한 몸뚱이를 흔들거리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2: 욕해라 욕해. 어? 네가 소방질한 녀석은 오늘 끝장.
0: 행리 어머니 손에 든 웅배기가 탕 하고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왓들 놀란 숙하는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정황이 문 밖으로 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과 이마를 맞추어 아이코 하며 썩은 통나무처럼 땅에 푹 꼬꾸러졌다. 수연이는 웬 사람이 자기에게 부딪혀 넘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다가가서 부축해 일으키며 사과하였다.
4: 미안해요. 저 미소 보지 못하고.
0: 숙하는 눈을 치뜨다가 젊은 여자인 것을 보자 그만 당황하여 일어나서 바람으로 달아났다. 뜰악에서 나오던 왕간지는 수연이가 숙화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섬찍하였다. 그는 급히 마주 나오며 웃음을 지었다.
5: 아, 수연이. 보녀 고국회 회장이 왔구만. 이제 그 애를 모르지? 네, 이모 사촌 동생이야. 어제 저녁에 왔어. 얘야, 회장과 인사해야지.
0: 숙하는 이미 어쩔 줄 몰라서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왕간지는 다시 수연이를 향해 웃으며 뒷말을 이었다.
5: 아, 저 애는 어리숙해서 낯선 사람을 못 본다니까. 인사할 줄도 모르고. 아, 수연이, 구에서 오는 길이냐?
4: 아, 예.
0: 수연이는 대답하며 속으로 허둥지둥 달아나는 뚱뚱한 여자의 당황망조한 기색이 몹시 이상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수연의 의심을 눈치챈 왕간지는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5: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내 방에 들어가자.
0: 왕간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4: 아, 아니에요. 볼 일이 없어요. 전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5: 아, 그래. 그럼 어서 들어가자.
0: 왕간지는 수연이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왔다. 행리 어머니는 구두레 엎드려 흐느끼고 있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는 줄은 전혀 몰랐다.
5: 아니, 집이 무슨 꼬라선이야. 옹배기도 깨먹고.
0: 왕간지는 눈썹을 찡그리며 뱉듯이 말했다.
4: 아주머니, 웬일이에요?
0: 수연은 놀라서 행리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눈물 투성이가 된 행리 어머니는 몸을 돌려 수연인 것을 어슴푸레 알아보고 또 왕간지도 그 옆에 있는 걸 알아보았다.
1: 수연이, 앉아라.
0: 그는 입술

0: 를 몇 번 움실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1: 왜 그러?
0: 원간지는 놀랍고도 이상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1: 또 배가 아픈 모양이군. 에이구 참. 수연이, 이 사람은 몸이 무거워서 가끔 배가 아프다고 해. 여보, 정 참기 힘들면 구들에 올라가서 좀 눕구려.
0: 수연의 가슴 속에는 점점 말 못할 의혹이 생겼다. 여지껏 이 큰 뚜락 안에 들어와 본 일이 없는 그는 오늘 첫 걸음에 부딪힌 여러 가지 일과 매 사람의 말 행동이 모두가 마치 수수께끼만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2: 교장 선생님, 일 보십시오. 전 여기서 아주머니를 돌보겠어요.
0: 수연은 왕간지에게 말하였다.
1: 그럼 수고해. 남을 하지 마라.
0: 왕간지는 밖으로 나갔다. 행디 어머니는 왕간지가 나가자 마음이 얼마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수연이를 이윽도록 훑어보다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3: 수연아, 난 정말 사람 대하면 목이 없구나. 정말 못 살겠어.
2: 아주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천천히 해요.
0: 수연은 그가 꼭 왕장쇠와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행디 어머니는 그저 굴쩍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연이가 길에서 웬 논팽이들이 왕장쇠를 해치려다 실패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기뻐서인지 분노해서인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수연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막 입을 열려고 하더니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다시 나오는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왕간지가 웃으며 들어와 살뜰하게 말했다.
1: 수연아, 강교도원의 몸이 그닥 좋지 않다고 하던데 내게 좋은 약과 음식이 있으니 구해갈 때 가져가거라. 어디 학교를 떠날 수 있어야지.
0: 수연은 한창 행디 어머니의 기색에 주의가 끌려 그의 마음속 말을 들어보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왕간지가 뛰어들어서 오늘은 콧집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대답하였다.
2: 교장 선생님, 고마워요. 그는 괜찮아요.
0: 수연은 다시 행디 어머니에게 당부하였다.
2: 아주머니, 내일 아주머니 보러 또 오겠어요. 몸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럼 전 가보겠어요.
0: 수연이가 대문을 나서자 왕간지는 인차 문을 닫아 걸고 너무 오랜 시간 권총자루를 잡고 있어 땀이 흥건한 손을 주머니에서 뽑으며 탕 하고 권총을 행디 어머니 앞에 있는 탁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행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뒤로 제끼며 흉악하게 뇌까렸다.
1: 왜? 구해 맞추려고? 너희 목을 끊어버릴 테야.
0: 그는 또 시퍼런 비수를 꺼내 탁하고 상우에 꽂으며 행디 어머니의 가냘픈 목을 노려보며 더욱 독살스레 말했다.
1: 내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내 먼저 너를 죽여버릴 테다. 들었어?
0: 중학교는 왕관장에서 7리밖에 되지 않는 망가골 마을로 옮겨왔다. 덕강이와 행디는 집에 다녀오겠다고 휴가를 받았다. 저녁때였다. 하늘가에 빗긴 엷은 노을은 이 두 청년의 웃는 얼굴과 아름다움을 다투고 보금자리로 쥐적이며 날아드는 무새들은 이 한 쌍의 젊은이의 즐거운 마음을 노래해 주었다. 그들은 산기슭을 굽이더는 오솔길을 따라 나란히 어깨 곁고

0: 천천히 걸어갔다. 북방의 가을날 저녁은 벌써 오지간히 추워 늙은이들은 속옷을 입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입고도 덥기만 했다. 그것은 오래 걸은 탓도 빨리 걸은 탓도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그 무엇인가 타본지고 있어 온몸을 덮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할 이야기는 많고 많았으나 웬일인지 자꾸 말이 끊어져 멍해졌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어색한 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1: 생각나니? 쇼방과 그의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릴 구해.
0: 행리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말을 띄었다. 자기들을 구원해준 은인이 생각났다. 그러나 또다시 말을 멈추었다. 가슴속이 두근거렸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말하던 아들 며느리가 생각났던 것이다. 행리의 얼굴은 금시 새빨개졌다. 덕강이는 처음엔 그가 왜 말을 삼켜버리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나서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 덕강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이고 행리를 볼 염도 못하였다.

0: 드라마 숨바귀꽃 6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1: 굳세게 맞서면 베이징시간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